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족끼리, 친구끼리, 연인끼리 멀리 여행을 떠나고 싶은 천고마비 계절 가을입니다. 산 좋고 물 맑은 내 고향 연변의 전야엔 황금 벼 이삭이 출렁이고 산자락을 조용히 물들이는 울긋불긋한 단풍을 보면서 우리는 가을의 정취에 취해봅니다. 그리고 파란 가을 하늘 아래 송이송이 비어있는 연분홍 코스모스를 보느라면 우리는 늦가을의 정취도 몸으로 마음으로 느껴볼 수 있고 일상에서 쌓인 스트레스도 어느새 날려버립니다. 그래서 오늘의 요청아마당은 가을을 한껏 느껴볼 수 있는 노래들로 마련했습니다. 네, 그럼 먼저 우리 함께 노래 가을의 소망을 함께 감상합시다.

한국에서 근무하는 리향화 씨가 보내온 요청 사연입니다. 리향화 씨는 봄이면 연두색 파란 싹을 틔우고 가을이면

혼신을 불태워 산과들을 울긋불긋 물들이는 단풍잎을 보느라면 자신의 모든 정력과 사랑을 아낌없이 인재 양성에 바쳐온 교원이신 아버지가 그리워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퇴직하신 아버지께서 이제는 어머니와 함께 여행도 다니시면서 노래를 행복하게 보내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노래 모아산의 가을을 요청해 왔는데요. 요청한 노래를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0: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는 봄날처럼 따스한 날도 있고 무더운 여름처럼 뜨거운 날도 있으며 또 풍성한 가을처럼 뿌듯한 날도 있고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겨울날도 있는 것입니다. 영정시의 리성룡 씨는 부지런히 달리다 보니 어느덧 인생의 가을까지 와버렸다면서 지금까지 가정을 위해 고생하는 아내와 함께 노래를 즐겁게 보내고 싶다면서 서폼 조강지처를 요청해왔습니다. 네, 요청한 서폼을 함께 감상하시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세상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습니다. 내 외국에 가서 한 3년부터 일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집에 와서 잘 살자. 저 우리 나은 저 여보 당신 어떻게 무슨 단통 백혈병 말기에 걸리는데 엄마 다 내 탓이지. 돈이 무시겜도 없으면 적게 먹고 작게 쓰면 되지. 내 처남에게도 떠나자고 옆에서 돌봐줬던 저 정도 될 때까지 사 가만두었겠음도 어째저리 복이 없음도 젊어서는 때때라고 내게 몰려오며 살다가 이제 조금 살바나에 저런 모습 빼이 딱 들어가지고 길에도 저 순돌이가 분나그네. 저는 저렇게 죽을 빼이 들어가지고도 자기는 상관하지 말고 일본에 나가서 내 곁에 있는 우리 아들이를 돌보면서 여기를 절대 돌아오지 말라 하자 했겠음. 아이고 그런데 나는 그렇었구만. 나그네 있고 아들이 있지. 아들이 있고 나그네 있음도 내 전화그네 병 정말 고칠 수 있다면 큰 병 모이고 어디고 빼아 해놓고 다 가겠습니다. 예, 어디도 가겠습니다. 거기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겠구만. 예, 조금만 기다리면서 오늘도 이게 큰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를 하자고 모시고 오겠는지 말을 듣고 정말 아들은 두 손을 싹싹 빌면서 기라면 내 모시고 왔습니다. 예. 어째는 어까서야 어째 야 어째감도 환단지에 보냈으니 조금 있으면 주원 수속 시켜줄게. 여기 앉아
2: 야나 입은 안 하겠단데 아이 저쪽 병원에서 백혈병이라고 진단 내렸으니까 이좀 죽은 성자나 다름없으니까 쓸데없는데 돈 쓰지 말고 집에 가려.
1: 어째 이래 돈소리 하면서 또 사람 있고 도 있지. 도 있고 사람이 있음도. 예?
2: 이모, 당신 그 돈 어떻게 번 돈이요? 난 돈 안 쓰는 집이라 죽겠다.
1: 어째 내 말 하겠습니까? 어째 내 말 나 그 돈 어째 벌었습니다. 어째 벌었는가? 집을 위하고 당신 위해 벌었지. 예?
2: 여보, 난 정말 당신 두고 죽기 싫소. 당신하고 오래오래 살기 싫대.
1: 살기 싫소. 어째 자꾸 이런 소리 하지.
2: 야, 제발 당신이야. 내한테 시집 와가지고 숱한 마음 고생하고 소문석에서 정말 미안하고요.
1: 아이고 마, 당신 애처에 이렇게 뜨살이 세고 사나운 여자를 만나서 한일 사라기로 못 펴고 살았어.
2: 아유 아유 당신 보기엔 이게 뜨살이 세비하고 이 속내맥은 아주 요리니 요소이란데.
1: 그런 소리 하지 맙소. 지나간 일을 생각하면 애처만 당신한테 미안한 것밖에 없었구나. 그 잘난 통조림이 내 몇 배 간다. 그거 깼다고 당신은 멀려주고 쭉 즐겨주고 내 정말 사람지 알았지 사람.
2: 아유 그때 그게 다 내 잘못이요. 내 조금만 명심했으면 그것도 더 통조림을 알겠겠는거. 내 그때야 그 통조림이 사건 내가지고 내 당신 내 기도 자식이 그때 때려내지 그모요. 내 지금도 고개야 속이 그저 싹 그린 게 아니 내려간단 말이오. 내 어째 그때 그랬을까? 아니네 그때 정신 나간 모양이지.
1: 내 맞을 뜻을 했었지.
2: 예, 아유, 아유, 아유.
1: 이거 없어. 그래 그때 당신한테 기도 하나 얻어맞고 정신 번쩍 들으면서 당신 남자로 봐지더란 말이구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용기를 잃지 말고 이 손을 나를 때려줬어.
2: 울지 마야, 울지 마, 울지 마.
1: 네, 아이고. 당신도 오지 마세요. 나를 오지 말라면 어째 당신 자꾸 옴도 오지 마세요.
2: 이불 당신 오니까 자꾸만 나도 울어지지.
1: 아유, 오지 마세요.
2: 울지 마세요.
1: 울어서 있어.
2: 여보, 내 정말 나 죽기 전에 당신한테는 몇 가지 용서 받을 일이 있어.
1: 무슨 용서 받을 일이라든가 그래. 얘기가 없어.
2: 나도 예, 용서할 만하?
1: 아이고, 무슨 용서금 무시기고 있으면 난 내 얘기를 없어.
2: 야, 내 원래 내 죽을 때까지 이 말을 하지 말자고 했는데 예. 정작 죽는다고 하니까 아예 말할 수가 없구만.
1: 아, 그게 무슨 얘기인데 난 내 얘기를 없어. 아, 속에다 요즘 빼야 되겠구만. 무슨 얘기?
2: 야, 내 사람이야요.
1: 어째 자꾸 이람도 무슨 얘기길래?
2: 내 당신한테 내 죽을 죄를 졌어.
1: 정말 얘기가 없어.
2: 야, 그래 정말 용서하지야?
1: 야, 용서하지야. 그 무슨 게 용서 못할 게 있음. 얘기가 없어.
2: 그 옛날에 우리 돈 3,000원 잊어먹은 적이지?
1: 기계사 내 진열 때 재우지 잊어먹은 게 있으면서?
2: 이야, 아유, 그때부터 도둑이 발언했네요.
1: 이거 이래 보니까 내미 가져간 것보다 제 집 도둑이 낫었구만. 이거 후후 이거 용서하겠습니다.
2: 그래 용서한다만
1: 용서를 하자고.
2: 야, 그래 어서 이것도 보고 봤어.
1: 이것도 무시겠네.
2: 이게 저 통장이야.
1: 근데 어째 이건 나를 준 거?
2: 당시 저 일본에 있을 때 내 돈 10,000원 잊어먹었다고 전화 아이 갔을 때
1: 왔을 때는?
2: 야, 그것도 그 거짓말이야.
1: 예?
2: 네, 그때야 그 돈은 여기다가 저축해놓고 이제 다른 데 쓰자고 내 당신하고 잊어먹었다고 거짓말을 했다면.
1: 아고, 야, 이게 뭐 새나 말까 싶기도 합니다. 욕구설이 아무나 두고 여긴 하겠어 없어. 아고, 그게 무슨 말이 몇 부위가
2: 됐어. 아, 욕구
1: 없어 없어.
2: 그냥 그래 정말 당신 용서하?
1: 아고, 용서할 게 있고 아니 못할 게 있고 그렇지. 무슨 자꾸 용서 안 얘기를 하면 얘기가.
2: 근데 사실 내 이 돈은 어디다 쓰자는가 하면 저
1: 어디다 쓰자 했습니다.
2: 정말 용서하겠어.
1: 오늘 야 별나야 나.
2: 야, 내 사실 내 저기 뭐 요 돈은 내 어디다 쓰자 했는가 하면 저
1: 어디다 쓰자 했습니다.
2: 정말 용서하겠어.
1: 용서한다는
2: 게 아니라 사실 내 저 뭐 당시 어느 순간에 내 저 다른 여자하고 내
1: 당신 같은 인물책이 그게 뭐 그리 대성도 이랬을 거만 용서할 거만.
2: 아이 저 용서하지 마.
1: 이랬을 거만 용서.
2: 아이, 요거만은 용서 하지 마.
1: 용서하겠다고,
2: 어째 이랬도. 야, 사실 내 요 돈은 야, 어디다 쓰자 했는가 하면 내, 그, 한 여자에게는 내, 저기, 목걸이를 싸주고, 야, 그 다음에 또 다른 여자한테는 내 또, 금가락지를 싸주자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여자한테는 내, 저, 세탁기를 싸줬다 했단 말이야.
1: 정말 고루고루 잘 생각했어.
2: 저희 그런데 뭐 좋을 때는 서로 물고 발사하던 게
3: 아이 저희가 내가 죽는다고 하니까 이것들 다 어디도 도망가 버리지 코빼기도 아이 내린단 말이야.
2: 그런데 당신은야 그래도 나를 살고겠다고 이렇게 울매불매 정말 송태는 뭐 내 이제 와서 내 조항 지출한 말이 무슨 말한 걸 내가 알게 됐어. 여보, 정말 내가 저 세상 가서 내 여자를 만나서 내 꼭 내 당신하고 내 다시 만나겠단데. 야.
1: 또 다시 만나겠습니다.
2: 야, 저 여보, 저 여보. 그래, 당신이 그래 알 만나겠어.
1: 무슨하고만. 저 여기 어느 분 이동을 십니까? 우리요.
2: 야,
1: 나 나왔어.
4: 예, 나왔습니다.
2: 야, 그랬는데 이제 며칠 더 살만하, 야.
4: 저 아까 아주머니께서 가지고 온 화음단의 명함이 이동훈인 것이 아니라 이동훈의 화음단을 가져왔을 때다.
1: 아니, 아니, 우리는 이동훈이요.
2: 야, 야, 나는
4: 이거 있잖까. 먼저 병원에서 얘 이름을 잘못 보고 화음단을 잘못 준 것 같습니다.
1: 야, 지금 그래. 우리 오늘 그냥
2: 나는 뭐
1: 어떻게 나왔어? 그냥 단순한 위험입니다.
2: 뭘 위험? 아니 그러면 내가 아이 죽는단 말이오?
4: 야, 별 말씀을 다 하신다.
1: 야, 어떻게?
4: 음식을 알맞게 하시고 그게 걱정할 일은 없습니다.
2: 네, 그래 내 살았단 말이오.
4: 예.
2: 이야, 장성원다.
1: 수고하셨어.
2: 아, 세기 전님이 미안하오야. 예. 미안하. 그리고 내 살았어.
4: 지금 이거 다 알았죠?
1: 야.
2: 야, 내 살았어. 내 아이 죽는다. 내 살았다. 사태가 또 이런 뭐
5: 내는 없어.
2: 뭐 아 이거 다 담배 아 이거 나 나이다
1: 뭐래
2: 아 이거 다 통장 야 어서 어서
5: 너걸로 먹거리 싸주자.
1: 너걸로 가락지를 싸주자. 이걸로 세탁기를 싸주자 했다고.
2: 야야, 아까는 뭐여 다 용서한다 해놓고 그려.
1: 야, 아까는 죽는다니까 그랬지.
2: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3: 말아야 돼. 아, 얘기는 마지막 말은 하지는 말아야 되는데, 야. 아, 그것도 저, 둘이 빼놓고 말한 것도.

자식을 키워봐야 부모의 마음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내세웠지만 우리는 단 한 번이라도 부모님의 사랑을 헤아려 본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절대적이고 아낌없는 사랑인가를 자식을 키우면서 뒤늦게 알게 됩니다. 상해에서 근무하는 김혜연 씨는 요즘 들어 자식이 커가는 것을 보면서 부모님이 더 그리워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께서 올가을 건강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노래 고향 초가집을 요청해 왔는데요. 요청한 노래를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가을이 만들어준 아름다운 풍경 앞에서 우리는 저도 모르게 감격을 금치 못하고 가을의 맑은 하늘을 읽으며 가을의 정취에 취해봅니다. 그리고 들판에 피어있는 가을꽃들을 바라보며 희열과 감동에 젖어듭니다. 장춘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예화 씨는 가을빛으로 물든 고향의 산해를 그리면서 노래 가을연가를 요청해왔습니다. 고향을 그리는 모든 분들께서 함께 감상하시길 바랍니다.

설 단풍이 곱게 물든 산야는 뜨거운 햇살 아래 더욱 찬란한 빛을 뽐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아름다운 가을과 마주하고 있으면 마음의 갈등을 극복할 수 있고 아픔이 사라지고 행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모든 분들도 자연이 안겨주는 축복 속에서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보내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요청마당 프로그램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당신이 기쁠 때, 당신이 슬플 때 언제나 함께하는 여성 클럽이 있습니다. 매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성 클럽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성 클럽에서 인사 올리는 현국화입니다. 상큼한 에너지, 밝은 에너지로 시작할 수 있는 이 시간,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들의 하루의 시작을 응원합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리며 오늘 여성 클럽 출발합니다.

네, 오늘 여성 클럽은 김경희 작가님의 글 참 좋은 때 그리고 좋은 음악들로 준비했습니다. 위챗 애플릿의 롱광 댄타를 검색해 조선호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여성 클럽은 흥룡 강성뿐만 아니라 전국 또는 지구촌 여러 곳곳에서 땀 흘리며 생애 가치를 창조하는 여성분들의 전화 인터뷰나 인터넷 편지 사연 또는 생활 수기 등 좋은 작품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참여 기다립니다.

네, 뭘 하려고 하면 내 몸에 자꾸 눈치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몸에게 산에 올라가 보려고 하는데 괜찮겠어? 운동을 좀 해볼까 하는데 아프지 않겠어? 이런 질문을 자꾸 던지게 된다는 건데요. 어디 몸만 그렇겠습니까? 마음 눈치도 진짜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월요일인데 괜찮겠어? 잘해낼 수 있을까? 네,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될지도 모르지만 한 주의 시작, 또 새로운 목표를 세울 수 있는 특별한 날, 활기차게 시작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신나는 노래 한 곡 더 듣고 오겠습니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을 두려워한다라고 했는데요. 어떠세요? 우리 가족분들은 숫자가 늘어갈수록 마치 무언가를 잃어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는 거죠. 하지만 조금 다른 관점에서 나이 든다는 것의 의미를 되짚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첫 번째는 신체의 변화입니다. 피부에 잔주름이 생기고 머리카락에 은빛이 묻어나는 건 시간이 선물한 경험의 흔적입니다. 젊음의 반짝임은 아름답지만 나이 든 모습에 세월이 빚은 고유한 품격이 있습니다. 마치 오래된 나무의 연륜처럼 말입니다. 그 다음은 마음의 풍요로움입니다. 젊은 날의 열정은 소중하지만 나이 들면 알게 되는 것들이 있죠. 서두르지 않는 여유와 흔들리지 않는 균형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고 큰 문제 앞에서도 당황하지 않게 되는 건 오직 시간이 주는 특권입니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관계의 깊이입니다. 20대에는 친구가 100명, 또 50대에는 친구가 1명이라는 말이 있죠. 나이가 들수록 진심으로 마음을 열 수 있는 사람들은 줄어들지 몰라도 그 관계의 무게감과 깊이는 비교할 수 없이 커집니다. 오랜 시간 함께한 사람들과 나누는 눈빛만으로도 모든 것이 통하는 그런 관계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를 알아가는 요정입니다. 젊을 땐 남들이 좋아하는 나를 만들려고 애쓰지만 나이 들면 내가 좋아하는 나를 찾게 됩니다. 자신의 약점도 장점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용기. 이것이 진정한 성숙이 아닐까요? 물론 신체의 로화는 불편함을 동반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매일 새로운 삶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름살 하나, 흰 머리카락 하나에도 수많은 이야기와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단순히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고 오래도록 성장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자신의 연륜을 더 풍성하게 채워가시는 모든 분들께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노사연의 바람 들려드렸습니다. 아, 마지막 1초 숨소리마저 다 듣고 싶은 그런 노래입니다. 언제 들어도 정말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마력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요. 물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 신체의 로화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주름살 하나, 흰 머리카락 하나.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우리 마음의 그런 연령은 늘 청춘이길 바라봅니다.

0: 您现在收听的是黑龙江朝鲜语广播。
1: 기쁨과슬픔을함께하는라디오쉼터흑룡강조선어방송입니다。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선택을 통해 잃는 것도 있지만 얻는 것 또한 있습니다. 잃은 것에 연연하지 말고 얻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행복은 소리 없이 찾아옵니다.

참 좋은 때 김경희. 참 좋은 때다. 이 말을 하거나 들을 때면 어쩐지 기분이 둥둥 뜬다. 어느 하루 걷기 운동하러 갔다가 70여세 되는 선배를 만났다. 선배는 크게 반가워하며 나를 보더니 참 좋은 때라고 했다. 나이가 60살이어서 스스로 노인이라고 생각하며 조금은 맥이 빠져 있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생기와 활기를 얻는 느낌이 들었다. 75세 되는 선배의 눈에 60살인 내가 참 좋은 때인 건 당연하다. 나는 참 좋은 때라는 말은 상대적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 60대가 되니 재직에 있을 때에 비하면 체력과 정력과 기억력이 많이 쇠퇴됐다. 대신 나만의 시간이 충분히 많아졌다. 그 어떤 압력도 없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60대는 참 좋은 때다. 책을 보고 글을 쓰고 친구를 만나 쇼핑하고 수다 떠는 하루하루는 정말 행복이 꼴딱 찬 참 좋은 때다. 그러나 같은 60대라 해도 마음의 초점을 어디에 맞추는가에 따라 웃음꽃이 만발하는 장밋빛 좋은 때일 수도 있고 한숨이 가득한 회색빛 나쁜 때일 수도 있다. 60살이면 온몸이 쑤시고 아픈 것이 정상이다. 60년을 살아온 몸이 아무렇지 않길 바란다면 그것은 과욕이고 망상이다. 현실을 가볍게 받아들이고 더 아프지 않게 건강하게 먹고 취미생활을 하면서 건강관리를 잘한다면 참 좋은 때를 만들 수 있다. 한숨을 짓는 어두운 삶은 노력이 부족하고 긍정의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어느 노래말처럼 한번 왔다 가는 인생이고 바람 같은 시간이며 멈출 줄 모르는 세월이다. 한숨을 쉬며 내 삶을 한탄하는 사이에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만 간다. 나에게 주어진 삶의 이야기를 더욱 즐겁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생각을 많이 하고 마음속에 고마움을 간직해야 한다. 소리내어 웃고 온 얼굴에 해맑은 웃음을 담으면 좋은 때는 따라오기 마련이다. 나는 생기와 활기와 웃음으로 차넘치는 사람을 좋아한다. 그런 사람과 함께하면 나도 따라서 즐거워지면서 은근히 그 사람을 닮아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나보다 5살 이상인 박 선생님과 함께 동아리 모임에 가면 박 선생님은 피부가 해맑고 윤기가 흐른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 비교를 물어봤더니 박 선생님은 퇴직한 후 건강하게 해먹고 좋은 생각을 많이 하며 피부 관리를 부지런히 하면 된다고 자신만만해서 말했다. 박 선생님은 참 좋은 때를 만들 줄 아는 지혜로운 여자였다. 건강관리를 열심히 하고 뭐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부풀며 머리 쓰기를 좋아하는 것이 박 선생님만의 젊음의 비결인 것 같다. 어느 날 저녁 모 글로벌 회사에 출근하는 딸애에게서 전화가 왔다.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내 능력에 너무 버겁습니다. 잘하려고 노력 중인데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는 불안하고 조바심이 납니다. 어머니가 참 부럽습니다. 아무런 부담도 없고 압력도 없고
있고 돈도 있고 친구도 있으며 취미생활도 마음껏 할 수 있는 어머니가 너무 부럽습니다. 딸애가 그 회사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것이 많이 힘들어 보였다. 나도 재직일 때 정년 퇴직하고 여유 작작하게 살아가는 선배님들이 정말 부러웠다. 암력이 어마어마하고 하루하루를 눈코뜰 새 없이 바삐 보내고는 온몸이 녹작지근해서 집에 돌아오기가 일쑤였다. 그러나 그런 힘든 과정이 내 삶에 아름다운 색칠을 해주었다. 그런 뼈를 깎는 노력이 있었기에 겨운 사업을 보다 충실히 완성하고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 수 있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경쟁의 불꽃을 튕기던 분위기는 채찍이 돼 나를 채찍질했다. 나는 힘들어하는 딸애에게 어떤 말을 하면 힘을 줄 수 있을까 잠시 고민하다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어머니도 너처럼 힘들 때가 있었다. 너의 고달픈 마음이 충분히 이해된다. 힘들어도 한보 한보 헤쳐나오며 오늘까지 온 내가 참 대견하다. 상사가 너에게 힘든 일을 시키는 것은 너의 잠재력을 보았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게 열심히 하느라면 일이 손에 오르고 쉬워질 때가 있다. 일이 쉬워지면 좋아하게 되고 일을 즐기게 된다. 너 지금 많이 힘들지만 노력과 잠재력이 인정받는 것보다

나를 믿어주고 소중한 조언을 해주네요. 우리 딸이 많이 힘든데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해 미안하구나. 조금이라도 너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 딸, 화이팅 하자! 딸과 대화를 하고 나니 만감이 교차됐다. 오늘의 대화가 딸에게 얼마만큼의 영향을 줬는지 무척 궁금했다. 곁에서 공부할 때에는 엄마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며 내 말을 거분거분 잘 들었던 딸이었고, 사업에 참가한 후에는 책을 많이 읽으면서 눈에 띄게 성장해 가고 성숙돼가는 딸이었다. 그런데 요새 새로운 일을 맡아 한다더니 많이 힘든가 보다. 그러니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현실 앞에서 투정을 부리기보다 현실을 받아들이고 하나하나 헤쳐나가는 것이 삶의 바른 자세고 삶의 재미가 아닐까 생각됐다. 그러나 많이 힘든 딸에게 참 좋은 때라고 직설적으로 말하면 반감이 생길까봐 혀끝까지 나온 말을 가까스로 삼켜버렸다. 70살 선배님도, 박 선생님도, 재직인 딸도, 정년퇴직한 나도 참 좋은 때다. 어떤 삶이 주어졌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어진 삶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대하는가가 더욱 중요하다. 참 좋은 때는 마음이 만든다. 오늘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때참 좋은 하루가 되고 참 좋은 하루들이 모여 참 좋은 때가 된다.

김경희님의 작품 참 좋은데 이어서 조항조의 노래 때 들려드렸는데요. 오늘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때 좋은 하루가 되고 참 좋은 하루들이 모여 참 좋은 때가 된다고 합니다.

월요일은 또 다른 주말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하루를 즐겁게 보낸다면 금요일까지 눈 깜짝할 사이랍니다. 우리의 마음가짐 하나로 오늘을 특별하게 꾸며갈 수 있습니다. 에너지 넘치는 그런 날 되시길 응원합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기획 편집 진행의 현국화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어렸을 땐 엄마의 품이 세상 가장 따뜻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등은 가장 믿을 수 있는 버팀목이었습니다. 이젠 우리가 그들을 지켜줄 차례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을까 걱정 마십시오. 효도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가장 소중한 선물은 함께입니다. 효도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의 작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문학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행복한 문학 진행의 변옥입니다. 오늘도 기분 좋은 날, 오늘은 어떤 책을 펼쳐볼까요? 네, 노래 한 곡 보내드리며 오늘의 행복한 문학 시작할게요.

네. 나태주의 시집 사랑만이 남는다에 실린 시 바로 말해요 중에는 이런 한 단락이 있습니다.

바로 말해요. 망설이지 말아요. 내일 아침이 아니에요. 지금이에요. 바로 말해요. 시간이 없어요.

사랑한다고 말해요. 좋았다고 말해요. 보고 싶었다고 말해요. 해가 지려고 해요. 꽃이 지려고 해요. 바람이 불고 있어요. 새가 울어요. 지금이에요. 눈치 보지 말아요.

바람이 불 때 바람이 분다고 말해야 합니다. 바람이 지난 뒤에는 말해도 소용없습니다. 함께 있을 때, 살아있을 때 말해야 합니다. 나중으로 미루면 근데 말 못하고 말 수가 있습니다. 새가 울면 새가 운다고, 꽃이 피면 꽃이 피었다고,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바로 말해요. 망설이지 말아요.

네,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문학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첫 시작으로 나태주의 시집 사랑만이 남는다 보내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사랑과 행복에 관해 얘기해볼까 하는데요. 네, 행복의 실마리는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공유할 책은 한국의 전승환 씨가 전하는 행복의 메시지, 행복해지는 연습을 해요 라는 책입니다.

네, 이 책에는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도 행복은 여전히 손에 잡히지 않고 행복할 수 있는 무수한 기회를 놓치고 살아가는 우리의 행복 감수성을 일깨워주는 글들을 담았는데요. 네, 10장에서는 내 행복을 방해하는 세상의 모든 잣대에 무심해지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네, 2장에서는 필요할 때만 나를 찾아오는 가짜 관계가 아닌 늘 내 옆을 지켜주는 진짜 내 사람들에게 시선을 돌립니다. 3장에서는 여전히 떨치지 못한 채 발목을 잡고 있는 미련과 아픔, 지나간 사랑을 놓아주라고 권하며 그만하면 됐다며 뜨겁게 안아줍니다. 네, 4장에서는 무엇을 더하지 않아도 이미 충분하다고 위로하며 지쳐 쓰러져가는 마음을 일으켜 세우고, 마지막 5장에서는 스쳐 지나간 소중한 일상을 놓치지 말고 더 사랑하라고 초대합니다.

네, 소란스럽지 않은 진심으로 전하는 행복의 메시지. 우리 행복해지는 연습을 해요. 네, 이 책은 행복하고 싶다고 말하지만 행복할 수 있는 무수한 기회를 놓치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흐릿해진 행복 감수성을 일깨워주는 고마운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전승환 작가는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다고 아우성치는 세상에서 진짜 행복해지려면 어디에 마음을 쏟아야 하는지 당신의 마음을 안내합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데도 행복은 여전히 손에 잡히지 않을 때, 이 책을 펼치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마음을 행복한 방향으로 맞추어줍니다. 작가는 내내 이야기합니다. 행복의 실마리는 가까운 곳에 있다고. 그러니 멀리 보기보다 가까운 곳으로 눈을 돌려 나만의 행복을 발견하는데 온 마음을 쓰라고. 혹여 행복이 여전히 손에 잡히지 않는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책에서 당신의 행복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발견할 수 있도록 사려 깊게 안내해 줄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고민과 걱정은 잠시 잊고 내가 행복한 방향으로 마음을 집중해 보세요. 책을 덮고 난 뒤 당신의 마음에 활짝 행복의 무지개가 뜰지도 모를 테니까요.

좋은 책을 깊이 있게 끝까지. 네, 일상이 달라지는 책 읽기. 네,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문학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공유한 책은 한국 전승환의 행복해지는 연습을 해요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행복하고 싶다고 말하지만 행복할 수 있는 무수한 기회를 놓치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흐릿해진 행복 감수성을 일깨워주고 있는데요. 작가는 소중한 것에 마음을 쓸 줄 알아야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언급하며 진짜 행복해지기 위해 어디에 마음을 쏟아야 하는지 안내합니다.

네, 작가는 이 책에서 말합니다. 당신의 삶에서 진짜 중요한 것을 선택하고 필요 없는 것을 과감히 덜어내고 무심해지는 것. 행복은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네, 이 책에서 작가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은 누구나 바라고 원하지만 사실은 어디에나 있고 누구한테나 있는 것이라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도 행복은 여전히 손에 잡히지 않을 때 이 책을 펼치면 길을 잃은 마음의 나침반을 다시 행복한 방향으로 맞추어줍니다. 소란스럽지 않지만 진심이 가득 담긴 글을 읽다 보면 당신의 일상에 숨겨진 행복의 조각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덜 신경 쓰고 더 사랑하세요. 네, 행복해지는 연습을 해요. 이 책에서는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다고 아우성치는 세상에서 진짜 행복해지려면 어디에 마음을 쏟아야 하는지 당신의 마음을 안내합니다. 네, 제1장 무심해지세요에서는 내 행복을 방해하는 세상의 모든 잣대에 무심해지기를 권합니다. 네, 2장 부디 집중하세요에서는 필요할 때만 나를 찾아오는 가짜 관계가 아닌 늘 한결같이 내 옆을 지켜주는 진짜 내 사람들에게 시선을 돌립니다. 3장 이제 그만 놓아주세요에서는 여전히 떨치지 못한 채 발목을 잡고 있는 미련과 아픔, 지나간 사랑을 놓아주라고 권합니다. 그리고 그만하면 됐다며 뜨겁게 안아주죠. 네, 4장 꼭 기억하세요에서는 무엇을 더하지 않아도 이미 충분하다 위로하며 지쳐 쓰러져가는 마음을 일으켜줍니다. 마지막으로 5장 더 사랑하세요에서는 스쳐 지나간 소중한 일상을 놓치지 말고 더 사랑하라고 초대합니다.

사람의 행복의 실마리는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멀리 보기보다 가까운 곳으로 눈을 돌려 나만의 행복을 발견하기. 네, 오늘 여러분과 공유한 책은 한국 전승환의 행복해지는 연습을 해요라는 책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글로 잔잔한 감동을 전하고 좋은 글로 따뜻한 위로를 전합니다. 네, 오늘은 선홍범님의 글을 고소림님의 방송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망경대여 손홍범. 마을에서 서남쪽으로 한참 걸으면 망경대다. 여기는 비옥한 땅, 신비로운 벌판이다. 나는 상상의 준마를 타고 세월을 거슬러 멀리 멀리 달린다. 아마도 몇천 년, 아니 몇 만년 전의 밤이리라. 폭풍이 거세차게 몰아치더니 천지를 진동하며 조선반도 북쪽편의 하늘 높이 치솟은 산마루에 불기둥이 솟구쳐 말립밤 하늘을 불태웠다. 오래오래 타오르던 불길은 꺼지고 그 자리에 넓고 넓은 웅덩이가 남겨졌다. 하늘에서 쏟아졌나 신기하게 그 웅덩이에 점차 맑은 물이 차오르더니 노을진 어느 날 아침 웅덩이 한 모퉁이를 헤가르고 흐르다가 전기를 땅 아래로 바위를 쳐부시며 내리 쏟아졌다. 그리고는 흰 양떼 같은 물살로 변해서 세 갈래로 흩어졌다. 한 갈래는 서북쪽 소나무 밭으로 흘러 송화강이라 이름 가졌고 한 갈래는 서남쪽 깊은 골짜기로 검푸른 오리 깃털 색깔로 깊이 흘렀다. 압록강이란다. 마지막 한 갈래는 돌 바위 밑으로 자취를 감추었는가 했더니 멀리 동북쪽에서 다시 나타났다. 도망쳤다가 왔다고 해서 도망강이라 불렀다가 다시 도만강이라 고쳐 불렀단다. 바로 이 두만강이 오랜 세월 흘러 흘러 모래를 쌓고 쌓아 양수천자 남편의 망경대란 비옥한 벌판을 만들어 놓았다고 한다. 그리고는 자기가 쌓은 땅에 발길이 막혀 남쪽 산 밑으로 길을 바꾸었다고 한다. 해서 이곳 중조 변경에는 두만강이 아니라 모래밭 버들숲이 있다. 푸른 물가 나루터는 눈물 젖은 두만강이란 노래를 남기고 사라진 지 오래듯 아마 이곳에도 망경대라고 이름을 남긴 높은 루대가 있었으리라. 이 벌판 동남 부분 넓은 땅의 주인이 바로 우리 생산대다. 이 땅은 장마가 없다. 소낙비 내려도 한 시간 못 뛰어 죄다 스며버린다. 이 땅은 가물을 모른다. 한 달 비가 없어도 땅 깊은 곳에서 물기가 올라온다. 강이 쌓은 점토라 넓고 넓은 그 땅에 돌 하나 찾아볼 수 없다. 공 3천, 옥수수 5천이란다. 공은 하루가리에서 3천근 거둘 수 있고 옥수수는 5천근 난다는 말인데 이 땅에선 해마다 그보다 더 난다. 우리 생산대 잡곡 10마대라면 이 땅에서 7마대 거두었다. 망경대는 어머니 땅, 이 땅의 양분으로 우리 마을 어린이들 자라서 어른이 되었다고 할 만하다. 벌판 북쪽에는 하선읍이라 부르는 호수가 있다. 물 깊이는 키를 넘는 곳이 많다. 호수에 들어서서 칭덩굴 같은 넌출을 당기면 그 넌출에 소처럼 뿔을 가진 동전 크기만한 새까만 열매가 가득 달려나온다. 말대라고 부른다. 칼로 쪼개면 흰 눈처럼 새하얀 속살이 보이는데 생거채로 파먹는다. 개암처럼 자처럼 고소하다. 호수에 들어서면 땅땅한 것이 자주 밟히는데 돌이 아니다. 이곳엔 돌이 없다. 조개가 박혀있다. 조개는 잡는다고 하지 않고 뽑는다고 한다. 한번 들어서면 이 30개는 쉽사리 뽑을 수 있다. 만두 같은 조개를 힘주어 벌리면 안에는 귤색 속살이 한 움큼 들어있다. 아주 맛 좋은 요리감이다. 이 늪에는 물고기가 억수로 많다. 버들개랑 붕어랑 납지랑 페레제랑 고기잡이 철이면 낚시꾼이 줄지어 앉아있다. 벌떡이는 고기를 연거퍼 낚아올린다. 투망으로 잡는 사람도 여럿이다. 친구 봉춘의 아버지 우선생님은 존경받는 로 교원인데 투망을 잘 던진다. 퇴근에서는 매일 하루도 빼놓지 않고 어김없이 던지러 온다. 한 번씩만 당겨내곤 그대로 가시는데 그 모습 다관인다. 붉은 노을 속에서 하늘 높이 날리면 그 물은 공작새의 깃을 펴듯 쫙 펴진다. 연돌은 빗방울 떨어지듯 촤르르 소리내며 물 속에 숨는다. 끝까지 가라앉길 기다려 슬슬 당겨 땅으로 슬쩍 낚아챈다. 잡혀나온 고기는 그물주머니에 은구슬 담은 것처럼 저녁 어둠 속에 반짝반짝 빛난다. 우 선생님은 요리도 잘하신다. 그 생선을 깨끗이 씻어 솥에 담아
먼불에 밤새 올려놓아두어 이튿날 아침이면 뼈까지 고루 익어 두부같이 만문하고 향긋하다. 인품조와 늘 아래 옷집에 맛보여줬다. 하선읍은 보물고 그냥 잡아내고 잡아내도 끝없는 물고기 어디에서 오는 걸까. 대학 다닐 때 고향 자랑하다가 담임선생 김동식 교수한테 행여나 하고 물어봤다. 이 교수는 박식한 데다가 유화도 잘 그리셨다.

빠쳐 싸운 지하 항일 조직이 망경대벌 북쪽 하서 마을에 있었다고 합니다. 선배들이 피 흘려 지켜온 천혜의 땅을 두고 주인된 우리 마을 우리 생산대 어느 누군들 이 땅에 자신의 피땀을 아꼈으랴. 지금도 그 모습들 아름다운 풍경화로 역력히 눈앞에 떠오른다. 봄이면 씨 뿌리고 여름에는 김 메고 가을이면 산더미 같은 수확 싣고 노을 속에 돌아오던 그 모습 새삼스레 그리워 또다시 보고 싶다. 그대들의 땀 흘러흘러 이 땅에 숨배어 이 봄날에도 아지랑이로 하늘하늘 피어오르니 내 오늘 삼가 그대들의 그리운 이름 불러보나니 그젯날 그리운 모습들 눈앞에 역연한데 거의 모두가 이름만 남기고 다른 세상 가버렸구나. 이 땅에 자취 남기시고 기름진 땅을 아쉬워하며 떠나신 분들 고이 잠드소서. 망경대는 그대들을 오래오래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대들의 이름 영원히 망경대의 푸른 땅 위에 새겨져 있습니다. 다시 한 많은 회옥 속에서 김매던 날을 골라보고 싶다. 저마다 홈이 들고 맨발로 들어선다. 발목까지 묻히는 시원한 흙은 어릴 때 발을 씻어주던 어머니의 손길 마냥 부드럽다. 기나긴 사례에 돌 하나 없다. 신옥의 어머니 그냥 제일 앞에서 나간다. 그 다음으로는 잘 매는 사람도 꽤 많다. 문학의 엄마랑 오복의 엄마랑 그리고 꽃나이의 신옥이 정숙이 경희 분선이도 인석이 기련이 상거리도 빠른 축이다. 정숙의 아버지 김솜씨 볼만하다. 호미를 당길 때마다 풀이 흙 속에 끌려 들어가 그 많던 풀이 삽시간에 사라진다. 흙을 깎는 소리 절뚜솟게 싹싹 소가 풀을 새김질하는 소리를 방불케 해서 두 볼이 찡하니 군침이 돈다. 더 그리운 건 하선읍과 아름드리 수양버들 아래 시원한 샘물이다. 벤또 들고 샘물가에 이르면 고달프던 일 다 잊어진다. 기운 맨후 찌는 듯한 더위에도 그 샘물에 밥 먹으면 발끝까지 시원해 난다. 그 다음 널찍한 나무 그늘에 여기저기 누워 잠자며 휴식한다. 그런데 한참 자다가는 너무 추워서 잠을 깨고 덜덜 떨며 뙤약볕을 다시 찾는다. 하선읍과 그 나무 그늘은 겨울 날씨처럼 차갑다. 옛날 두보란 시인이 태산을 남쪽은 아침이고 북쪽은 저녁이라 산이 밤낮을 가로타고 있다고 읊었대도 대단한 것 없다. 이 늪을 와보라. 하선읍 나무 그늘은 삼복 기간에도 겨울 추위이니 이보다 신기하랴. 아, 신비로운 땅 망경대 기름진들아. 너 잘 있느냐. 땀 흘리며 고달프던 일 다 잊어지고 그 시절 사랑스런 얼굴들 사무치게 그립구나. 하선읍 수양버들 정든 그 샘물 오늘도 그대로 있을까. 이 봄에도 그제처럼 꽃수건 친 여자애들이 달래 캐고 있을까. 언제면 그제날 그 샘물에 손목 담그고 그리움에 울어볼까. 감격에 울어볼까.

고맙습니다. 좋은 글로 삶을 성찰하는 시간, 힐링이 되는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좋은 글 공유 시간이었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디펙터 프라의 더 젊게 오래 사는 법 중에는 이런 한 단락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과 직접적인 교류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를 가엾이 여긴 자연은 우리가 다른 사람과 서로 사랑에 빠지게 해 조금이나마 영혼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

네, 사랑에 빠지면 가슴이 열린다고 하는데요. 세상에서 부드러워지고 자신에게도 온화해집니다. 하늘에서 지상으로 내려와 갓 깨어난 아가처럼 예뻐지고 선해진다고도 하네요. 그때 비로소 서로의 영혼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물리적 시간이 멈추고 영혼의 시간도 멈춥니다. 다시금 더 젊어집니다. 사랑은 영혼과 영혼의 교류입니다. 네, 오늘도 사랑하는 사람과 좀 더 대화의 시간을 가져보며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행복한 문학은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김준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일주일에 며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운전을 줄이면 교통 혼잡도 줄어들고 대기 오염도 줄어듭니다.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환경을 지킵니다.

교통신호 등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보행자 보호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 법규를 준수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갑시다.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는 오히려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을 때는 출처를 확인하고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세요. 사실에 기반한 정보가 정확한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혹시 스마트폰에 중독되시지 않으셨나요? 매일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 않으시나요? 이제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자연석을 걷거나 가족과 친구들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잠시의 여유가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오래된 메일 내용을 지우고 있는 당신, 휴대폰을 끄고 영화를 즐기는 당신, 눈 건강을 위해 스크린 밝기를 낮추는 당신, 버스에서 휴대폰 대신 창밖을 바라보는 당신. 모르셨죠? 여러분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었다는 것을. 불필요한 메일을 지웠을 뿐인데, 영화관 질서를 지켰을 뿐인데, 눈 건강을 생각했을 뿐인데, 창밖을 바라봤을 뿐인데, 일부러 마음먹고 행동하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당신의 좋은 생활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주간 종합 뉴스입니다. 올 국경절 연휴 기간 우리 성 산림 곳곳에 아름다운 오색 단풍 경관이 펼쳐졌습니다. 성내 여러 관광지는 관광객들이 끊이지 않았으며 생태 단풍 구경의 여유로움과 몰입형 공연의 열기가 함께 어우러져 휴양 효과와 입문 체험이 조화를 이뤘습니다. 동정 여행 플랫폼 데이터에 따르면 흑룡강 장거리 단풍 관광 시장의 성적이 특히 두드러졌으며 성내 인기 관광지 예약 열기가 전년 동기 대비 약 40% 증가했고 할빈은 전국 장거리 여행 인기 목적지로 꼽혔으며 이춘 등 관광지 예약 열기는 전년 동기 대비 약 50% 상승했습니다. 페이주 플랫폼 데이터에 따르면 월 국경절 연휴 흑룡강 관광지 입장권 예약량은 전년 대비 2배로 늘었고 렌터카 여행 주문은 45% 이상 증가했습니다. 할빈 치치할 목단강이 예약 인기 도시로 꼽혔으며 동부 호리문, 할빈 극지 공원, 용사 동식물원의 예약이 가장 많았습니다. 9월 28일 할빈 이춘 고속철도가 정식 개통되면서 이번 국경절 연휴 기간 이춘은 전례 없는 인기를 끌었습니다. 국경절 연휴 기간 오영 홍성 림해 관광구는 1일 관광객 수가 14,000명을 돌파해 관광구 개발 이래 최고 1일 기록을 세웠습니다. 관광지 주변 민박 숙박율은 100%, 평균 체류 기간은 2~3일에 달했습니다. 이춘 30그룹 개방 관광구 1일 조정 통계에 따르면 10월 1일부터 3일까지 그룹 소속 개방 관광구는 누적 관광객 17만 9,700명을 맞이해 전년 동기 대비 약 11.3% 증가했습니다. 한편 이번 국경절 연휴 기간 전성적으로 1,357회에 달하는 문화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제4회 가을예술관광계절이 화려하게 막을 올렸으며 뮤지컬 팬레터, 현대경극 빈강밀잔, 희극 뇌우, 다관, 발레, 호두까기 인형 등 다양한 예술 장르 공연을 집중적으로 선보였습니다. 일전 메이트환이 발표한 2026년 국경절 소비 인사이트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국경절 연휴 기간 800km 이상을 이동하는 장거리 여행 예약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으며 이용자의 30% 이상이 한 곳 목적지에서 3일 이상 체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국경절 할빈은 인기 장거리 여행지 톱10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번 국경절에는 여행 이동 거리가 길어지고 체류 기간도 늘어나면서 항공, 고속철도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활용해 한 번의 여행으로 여러 도시를 둘러보는 다도시 여행 방식이 각광받았습니다. 메이트환의 통계에 따르면 국경절 연휴 기간 관광객 1인당 약 1.2개 도시를 방문했는데 이는 지난해보다 상승한 수치입니다. 교통망이 지속적으로 정비되면서 기존의 유명 관광지가 아니었던 지역들도 관광객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번 연휴 기간 감주, 이춘 등 공항으로 가는 항공권 예약량이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늘었고 특히 이춘은 약 135% 증가했습니다. 할빈극지공원이 올 국경절 연휴를 맞아 특별 테마 행사와 한정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겨울에만 만나볼 수 있었던 대표 인기 콘텐츠를 가을에 미리 운영하고 다채로운 국경절 특별 프로그램과 경관 연출을 통해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극지 체험을 제공했습니다. 공원의 대표 IP인 개구쟁이 펭귄 퍼레이드는 기존 겨울 시즌 한정 프로그램이었으나 이번 국경절 연휴 기간 특별 운영됐습니다. 더불어 신규 몰입형 겨울 경관 전시가 공식 오픈됐습니다. 해당 전시는 눈 내리는 북방 마을 풍경을 재현한 겨울 테마 거리를 조성해 관광객들이 가을철에도 할빈 특유의 빙설 분위기를 미리 체험할 수 있게 했습니다. 국경절 기간 다채로운 한정 특별 공연도 펼쳐졌습니다. 대표 인기 프로그램인 백골의 쇼, 바다의 심장은 국경절 특별판으로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세계 최초 3D 홀로그램 돌고래 쇼는 국경절 전용 창작 무대를 추가 편성했으며 신규 프로그램 국경절 워터댄스 쇼에서는 국내외 전문 공연 예술가들이 수중 퍼포먼스를 펼쳤습니다. 이 밖에도 국경절 특별 빙하 퍼레이드, 애국가요 공연, 바이올린 연주 등 다채로운 문화 공연이 마련돼 풍성한 축제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이번 추석과 국경절 연휴에는 더 길게, 더 멀리, 더 다양하게 즐기는 여행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시트립에 따르면 관광객 10명 중 1명은 추석과 국경절 연휴를 합쳐 긴 휴가를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메이투안에 따르면 추석 국경절 연휴 기간 항공권 예약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비행거리 2,000km 이상 장거리 노선의 항공권 예약량은 76% 급증해 전체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2개 이상 도시의 항공권을 함께 예약한 고객은 무려 70% 늘었으며 항공과 고속철도로 여러 도시를 여행하는 이용자도 14% 증가했습니다. 여러 여행사의 예약 데이터를 종합해보면 긴 연휴 동안 경험 자체에 몰두하며 느긋하게 여행 자체를 즐기려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여행 플랫폼 투뉴 관계자는 전통문화 여행, 휴양 관광 여행, 테마파크 여행 등 상품이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다며 현지 음식 맛보기, 무형문화유산 공예품 만들기, 특색 공연 관람 등 현지 체험을 통해 한 곳에서 도시 전체로 시야를 넓혀 그 도시의 문화적 깊이를 느끼려는 관광객이 갈수록 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유여행과 노 쇼핑 투어, 소규모 단체 여행 등의 수요 비중이 계속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관련 데이터에 따르면 올 국경절 연휴 기간 전국 영화 총 흥행 수입은 11억 6,20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 중 신탐지 흔적은 4억 2,200만 원으로 전국 총 흥행의 36.3%를 차지하며 압도적 1위에 올랐습니다. 흥룡강 성위 선전부가 공동 제작하고 마디얼 문화관광그룹이 공동 출품한 이 주선율 영화는 연휴 내내 전국 영화 시장을 선도했습니다. 영화의 가장 큰 가치는 실존 인물인 조선족 최도식의 이야기를 전국 대형 스크린에 올렸다는 점입니다. 10월 1일 할빈 로드쇼 현장에는 7일 훈장 수상자인 최도식이 직접 등장해 노년 최심을 연기한 리설근, 청년 최심을 연기한 장희와 함께 무대에 섰습니다. 영화 속 캐릭터 최심은 최도식 본인의 실제 인생을 원형으로 한 것입니다. 스크린 속에서는 수십 년간 미세한 흔적 속에서 진실을 추적해온 형사의 모습이 스크린 밖에서는 이야기의 원형과 이를 재현한 예술가가 만나는 감동적인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이 영화의 가치는 단순한 흥행 성공을 넘어섰습니다. 이번에 영화 신탐지 흔적 공동 출품사 명단에 할빈 마디얼 문화관광그룹이 이름을 올리며 용강 현지 시장 주체가 촬영지 제공을 넘어 콘텐츠 제작 상류 단계에 깊이 진입하는 전환점을 마련했습니다. 영화 속 마디얼 아이스크림이 신탐의 사건 해결을 돕는 장면은 현지 브랜드와 영화 IP의 상호 융합을 보여줬습니다. 로드쇼 현장에서는 영화 티켓으로 마디얼 아이스크림을 무료로 받고 빙설 대세계 태양도, 소피아 성당, 로회당, 야브리 등 관광지와 마디얼 직영점 혜택을 누리는 티켓 따라 여행 가기 정책도 선보였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영화 홍보 플러스 브랜드 가치 증대 플러스 도시 홍보 3위 일체 모델로 한편의 영화가 도시를 활성화하고 현지 브랜드가 문화 관광 산업 체인을 연결하는 새로운 경로를 열었습니다. 이 시간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현국화였습니다. 동북망 조선호 채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더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음악 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 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한 달 전에 어느 날 양서린이가 정거장에 나가 부상병들을 떠나보내고 나니 벌써 날이 훤히 밝았다. 그들이 마을 어구에 이르렀을 때였다.
1: 저 봐요, 미제의 비행기가 이 마을 상공을 빙빙 돌아요.
2: 우리 병원은 은폐가 잘 됐는데 왜 놈들이 여기서 맴돌까요?
3: 저기
1: 뭐예요?
3: 저거 뭐, 특무놈들이 산비에서 신호탄을 쏘고 있어.
1: 빨리 공습경보정을 치워. 알았어. 집 안에 있는 부상병들을 빨리 방공구를 대피시키세요.
4: 알았습니다.
0: 적기들이 폭탄을 퍼붓고 나팜탄과 기관포를 쐈다. 잠깐 사이에 부상병들이 들었던 집들에 불이 달렸다.
1: 소방아, 포둥대지 말고 침착하게 중상자들을 빨리 방공구에 옮겨가.
5: 알았어요, 언니.
1: 중상자들이 있는 집은 한 사람이 한 집씩 책임지고 빨리 방공구에 옮겨. 전선에서 부상입고 온 동료들이 후방에 와서 희생되게 할 수는 없어. 빨리!
0: 양설은 단숨에 중상자 8명을 업어날랐다. 방공굴 오구까지 와서 중상자를 내려놓은 그는 갑자기 되돌아섰다.
1: 용자가 어디 있어요? 용자가 어디 있는지 본 사람 없어요?
2: 방금 부상자들을 부축해주러 갔어요.
1: 아니, 그걸 보고서도 왜 그를 말리지 못했어요?
2: 가지 말라고 했더니 꼬르통해서 한사코 뛰어갔어요.
1: 그 애가 간 곳이 어디요?
3: 저 사업병동에 가봐. 그 애가 금방 나를 부축에다 주고 다시 거기로 뛰어가더구만.
0: 그 말을 들은 양설은 나는 뜻이 사오병동으로 달려갔다. 사오병동에는 이미 불이 달렸다. 시꺼먼 연기가 집안으로부터 솟구쳐 나왔고 창문에도 불이 달렸다. 양설은 불타는 문을 열고 들어가 영자를 업어내왔다. 양설이 달려갈 때 공중에서 적기 한 대가 내리꽂으면서 폭탄을 떨어뜨렸다. 연기가 사라진 후에도 양설과 영자는 계속 땅에 엎드려 있었다.
1: 양설 동무, 빨리 일어나 뛰세요.
0: 양설은 움직이지 않고 그냥 땅에 엎드려 있었다. 양설은 백영자를 꼭 끌어안고 있었다. 파편에 맞은 양설의 뒷잔등에서 피가 질벅히 흘렀다. 사람들이 몰려왔다.
5: 언니, 언니, 일어나세요.
2: 양설동무, 양설동무,
5: 빨리 일어나요.
2: 양설동무, 이젠 적기가 갔어. 빨리 일어나오. 양설동무.
3: 양설동무가 크게 상한 것 같소. 그러니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오. 빨리 양설동무를 병원에 옮겨.
2: 알았습니다.
0: 병원에서 구급 처치가 끝났다. 옆에 둘러서 있던 사람들은 양설이 의식을 회복하기를 애타게 기다렸다. 초조한 기다림 속에 자정이 지났을 때 양설이 눈을 떴다.
5: 언니가 깨어났어요.
1: 언니, 언니 깨어났군요. 물을 마시만 해요.
5: 소방아, 너희들이 나 때문에 쉬지 못했구나. 가서 쉬어라.
1: 언니, 우린 괜찮아요. 어때요? 아직도 아파요?
5: 상처가 너무 심한 것 같아. 아마도 내일까지 지탱할 것 같지 않다구나.
1: 그게 무슨 말이에요?
5: 언니, 죽으면 안 돼. 언니, 날 구하다 이렇게 됐는데 그럼 나도 죽을래.
6: 영자야, 이제 나도 많이 컸는데 그런 어두워진 소리는 하지 마세요.
5: 안 돼. 언니가 죽으면 난 어쩌라.

0: 안 돼.
1: 언니, 할 말 있으면 저한테 해주세요.
2: 그래. 네가 내 말을 전해주렴. 서방아, 우리나 함께 있은 시간은 얼마 되지 않지만 그동안 친자매처럼 가깝게 지냈다. 나를 대신해 아버지 어머니에게 편지를 써서 잘 위로해드려라.
1: 네, 알겠어요.
2: 그리고 내 동생에게도 잊지 말고 일러줘. 장난에만 당하지 말고 앞으로 입대할 기회가 있으면 입대하라고 말해주거라.
1: 네, 그럴게요.
2: 서방아, 내 가방을 좀 갖다 주라.
1: 네.
3: 양설은 가방에서 빨간 빛과 테두리에 빨간 칠을 한 동그란 송거울과 지금까지 아까워서 쓰지 않던 수첩을 꺼냈다.
2: 영자야, 이 수첩은 네가 가져라.
0: 언니.
2: 서방아.
1: 네.
2: 별로 기념으로 줄 만한 것이 없는데 이 빨간 빛을 기념으로 받아두어라.
1: 언니, 감사해요.
2: 그리고 이거.
1: 이 손거울은 누구에게 주라는가요?
2: 난 아직도 그 동우의 생사 여부를 모르고 있다. 그 동우가 돌아오지 않으면 알 수 없지만 살아서 돌아오면 이걸 기념으로 전해주어라.
1: 네, 알았어요. 제가 꼭 광련장에게 전할게요.
2: 그리고 그 동우야말로 진정 순금이라고. 난 참 그 동우한테 미안하게 굴었다고 전해줘.
1: 언니, 언니 상처가 심하니 너무 많은 걸 생각하지 말아요.
2: 그리고 이 망령필도 그 동무에게 전해줘. 그 동무의 망령필은 잉크가 새서 쓰기 불편하도구나.
3: 서방의 손에 망령필을 쥐어주고 나서 양설은 숨을 거두었다.

0: 여기까지 말한 서방은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훔쳤다. 그는 호주머니에서 빨간 비단천에 싼 것을 꺼내 곽상에게 주었다. 곽상이 풀어보니 열흘 동안이나 양설이 손에서 떼묻은 금성 만년필과 동그란 손거울이 나왔다.
1: 양설이.
0: 뜨거운 눈물이 곽상의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1: 그 눈물에 어디 묻었어?
2: 손봉지에 작은 산 위에 묻었어요. 우리 언니의 몸을 깨끗이 씻고 인천으로 감았어요. 머리도 감고 빗겨주었죠. 언니 그저 잠든 것처럼 모습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어요. 언니를 장사 지내던 날 사람들이 많이 왔댔어요. 병원 일꾼들과 부상병들 외에도 손풍류의 인민들과 군 이민류의 일꾼들도 왔어요. 배경자와 조선 여성들을 몹시 애통해하면서 반나절이나 울었어요. 군인민위원회 간부 동무는, 양설 동무는 위대한 국제주의 전사이며 중조친선의 상징이라고 하면서 그에게 영웅 칭호를 수여하기 위해 조선 최고사령원 동지에게 보고를 올렸다고 했어요.
1: 알았어. 서방 동무, 내가 인차 따라가겠으니 동무는 먼저 연부에 가서 좀 쉬어.
2: 네.
0: 서방은 그가 마음이 괴로워 그런다는 것을 알고 그를 혼자 있게 하고 싶었다. 그는 배낭과 바이올린을 치고 마을로 돌아갔다.

불쌍한 바다를 바라보면서 어린 시절의 소꿉 친구이며 동지이며 전우인 양설의 한 생을 묵묵히 기억했다. 그의 앞에는 단발머리에 군모를 쓰고 위생 가방을 맨 의젓한 여선사가 생글생글 웃으며 달려오는 듯했다. 곽상의 눈에서 비오듯이 쏟아지는 눈물이 바닷물에 떨어져

0: 1951년 가을 단풍이 붉게 탈 때 조선 전선에서는 적들의 추기 공세를 분쇄하는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다. 5차 작전 후 아군은 전략적 공격으로부터 전략적 방어회로 넘어가 모두석께서 지시한 지구적으로 작전하며 적극적으로 방어하라는 작전 방침을 집행하기 시작했다. 다섯 차례에 걸친 작전에서 계속되는 신비한 타격을 받은 적들은 19만 명이나 녹아났다. 게다가 병력이 부족되고 사기까지 녹지 못하다 보니 적들은 하는 수 없이 전략적 방어회로 넘어갔다. 이런 형편에서 적들은 7월 10일에 정전 담판하는 데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담판에는 성의가 없고 여전히 싸울 준비를 다그치고 있다. 작전이 소속된 제13사는 5차 작전이 끝난 후 서해안 일대에 이동되어 휴식 정비하면서 병력을 보충받았다. 그러다가 이번 작전이 시작되기 전에 전선에 나갔다가 적들의 맹렬한 공격에 부딪히게 되었다. 등근과 주부는 탄위 지휘소를 어느 한 산마루에 설치하였다. 이영에서 지키고 있는 진지에서 전투가 치열했으므로 등근은 이날 아침에 이영으로 시찰을 나가고 주부 혼자 지휘소에 남아있었다. 점심때가 지난 후 이영은 적들의 돌격을 여러 번 물리치긴 했으나 전연 지탱점 하나를 빼앗겼다. 그 소식을 들은 주부는 마음이 불안했다. 이때 보초병이 들어왔다.
1: 어? 정치위원 동지, 지금 저희 산 아래로 몇 사람이 오고 있는데 아마도 사장 동지 같습니다.
2: 아니, 그런데 사장이 왜 온다는 기별도 하지 않고 갑자기 올까? 나가보기요.
0: 주부가 나가보니 네대 사람이 큰 포탄 구덩이를 내돌아 산비탈에 붙고 있었다.
1: 저기 맨 앞에서 걸어오는 분이 사장 동지 같습니다.
2: 걸음걸이를 보고 틀림이 없고.
1: 네, 사장 동지는 오리막길도 평지처럼 걸어다니죠. 저기 뒤에 사람들이 벌써 한 발이나 떨어졌습니다.
2: 예전에 한길군정대학에 같이 다닐 때부터 난 사장의 날 바람인 행동을 잘 알고 있지. 아직도 그때와 다름이 없어. 사장 동지, 산길에 들어서서는 펄펄 나네요.
3: 산길에 들어서서야 저 동무들이 누구도 날 따를 사람이 없지.
2: 그런데 왜 전화도 하지 않고 이렇게 갑자기 나왔습니까?
3: 주노모, 며칠 만나지 못했다니 그동안 왜 이렇게 축해졌어?
2: 사장 동지도 나보다 별로 좋아하신 것 같지 않은데요.
3: 지금 식량이 부족되지 않소?
2: 아, 식량은 그럭저럭 이어낼 수 있는데 이게 좀 모자라서.
3: 담배 말이요? 그럴 줄 알고 내가 좀 가져왔어.
2: 네? 아니, 이렇게 반가울 때라고야.
4: 경위원 동무, 그 대생산 스무갑을 내놓소.
2: 알았습니다. 자, 받으십시오. 사정 동지, 고맙습니다.
3: 그래, 이곳 정황은 어떠소?
2: 아, 오늘 우리가 잘 싸우지 못하다 보니 100 고지를 빼앗겼습니다. 저녁에 고지를 꼭 타려갈 생각입니다. 우리의 반돌리 계획을 들어보시겠습니까?
3: 아니, 주도모, 그건 천천히 들어보기로 하겨. 오늘은 방법을 내보려고 이렇게 동무들을 찾아왔어.
2: 우리도 지금의 이 비동 상황을 타개해보려고 여러모로 생각해보았는데 뾰족한 수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3: 이런 상황이 타개되지 않는 건 우리가 조급증에 딸려 고정된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관념적으로만 문제를 생각해왔기 때문이요.
2: 조급증으로?

0: 드라마 영웅의 아들딸 52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호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김난, 음악효과 허문호, 녹음 제작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1: 北京时间13点整。
2: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
3: 中波873kHz，초단파103.5MHz，흥룡강조선호방송입니다。
4: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연변방송국에서 녹화 제작한 요청 하마당 프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족끼리, 친구끼리, 연인끼리 멀리 여행을 떠나고 싶은 천고마비 계절 가을입니다. 산 좋고 물 맑은 내 고향 연변의 전야엔 황금 벼 이삭이 출렁이고 산자락을 조용히 물들이는 울긋불긋한 단풍을 보면서 우리는 가을의 정취에 취해봅니다. 그리고 파란 가을 하늘 아래 송이송이 비어있는 연분홍 코스모스를 보느라면 우리는 늦가을의 정취도 몸으로 마음으로 느껴볼 수 있고 일상에서 쌓인 스트레스도 어느새 날려버립니다. 그래서 오늘의 요청아마당은 가을을 한껏 느껴볼 수 있는 노래들로 마련했습니다. 네, 그럼 먼저 우리 함께 노래 가을의 소망을 함께 감상합시다.

한국에서 근무하는 리향화 씨가 보내온 요청 사연입니다. 리향화 씨는 봄이면 연두색 파란 싹을 틔우고 가을이면 혼신을 불태워 산과들을 울긋불긋 물들이는 단풍잎을 보느라면 자신의 모든 정력과 사랑을 아낌없이 인재 양성에 바쳐온 교원이신 아버지가 그리워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퇴직하신 아버지께서 이제는 어머니와 함께 여행도 다니시면서 노래를 행복하게 보내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노래 모아산의 가을을 요청해 왔는데요. 요청한 노래를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0: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는 봄날처럼 따스한 날도 있고 무더운 여름처럼 뜨거운 날도 있으며 또 풍성한 가을처럼 뿌듯한 날도 있고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겨울날도 있는 것입니다. 영정시의 리성경 씨는 부지런히 달리다 보니 어느덧 인생의 가을까지 와버렸다면서 지금까지 가정을 위해 고생하는 아내와 함께 노래를 즐겁게 보내고 싶다면서 서폼 조강지처를 요청해왔습니다. 네, 요청한 서폼을 함께 감상하시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습니다. 아, 내 외국에 가서 한 3년부터 일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집에 와서 잘 살자. 저 우리 나은 저 여보 당신 어떻게 무슨 단통 백혈병 말기에 걸린다. 어머 정말 다 내 탓이지. 돈이 무시겜도 없으면 적게 먹고 작게 쓰면 되지. 내 처남에게 또 떠나자고 옆에서 돌봐줬던 저 정도 될 때까지 사 가만두었겠음도. 어째 저리 복이 없음도. 젊어서는 때때라고 내게 몰려오며 살다가 이제 조금 살바나에 저런 모습 빼이 딱 들어가지고 길에도 저 순돌이가 군나그네. 저는 저렇게 죽을 빼이 들어가지고도 자기는 상관하지 말고 일본에 나가서 내 곁에 있는 우리 아들이를 돌보면서 여기를 절대 돌아오지 말라 하자 했겠음. 에고 그런데 나는 그렇었구만. 나그네 있고 아들이 있지. 아, 아들이 있고 나그네 있음도 내 전화그네 배워 정말 고칠 수 있다면 큰 병원이고 어디고 빼라 해놓고 다 가겠습니다. 예, 어디도 가겠습니다. 거기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겠구만. 예, 조금만 기다리겠어. 오늘도 이게 큰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를 하자고 모시고 오겠는 게 말을 듣지. 정말 아들을 두 손을 싹싹 빌려서 기라면 내 모시고 왔습니다. 예. 어째야? 어째? 아, 야, 어째야도 환단지에 보냈으니 조금 있으면 주원 수속 시켜줄게. 여기 앉아, 앉아.
2: 야, 나 입원 안 하겠단데, 아니 저쪽 병원에서 백혈병이라고 진단 내렸으니까 이쪽 죽은 손자나 다름 없으니까 쓸데없는데 돈 쓰지 말고 집에 가려.
1: 아, 어째 이래도 돈 소리 하면 자꾸. 사람 있고 도 있지. 도 있고 사람이 있음도. 예?
2: 이모, 당신 그돈 어떻게 번 돈이요? 난 돈 안 쓰는 집이라 죽겠다.
1: 어째 내 말하겠습니까? 어째 내 말. 나 그돈 어째 벌었습니까? 어째 벌었는가? 지붕이하고 당신이 왜 벌었지? 예?
2: 여보, 난 정말 당신 두고 죽기 싫어. 당신하고 오래오래 살기 싫대.
1: 살기 싫대. 어째 자꾸 이런 소리야.
2: 야, 제발 당신이야. 내한테 시집 와가지고 숱한 마음 고생하고 속속에서 정말 미안하구요.
1: 아이고 마, 당신 애처럼 이렇게 두 살이 세고 사나운 여자를 만나서 한일 사라기를 못 펴고 살았어.
2: 아유 아유, 당신 보기에 이게 두 살이 세비하도 이 속내맥은 아주 요린 요소이란데.
1: 그런 소리 하지 맙소. 지나간 일을 생각하면 내 정말 당신한테 미안한 것밖에 없었구나. 그 잘난 통절이면 내 몇 불간다. 그거 깼다고 당신은 멀려주고 쭉 즐겨주고 내 정말 사람지 아였지 사람.
2: 아유, 그때 그게 다 내 잘못이요. 내 조그만 명심했으면 내 그것도 또 통조림을 알겠겠는가. 내 그때야 그 통조림이 사건 내가지고 내 당신 내 기도 자신한 일 때려내지 그모요. 내 지금도 고개야 속이 그저 딱 걸린 게 아니 내려간단 말이오. 내 어째 그때 그랬을까? 아니네 그때 정신 나간 모양이지.
1: 내 맞을 뜻을 했을지.
2: 예, 아유, 아유, 아유.
1: 이거 없어. 그래도 그때 당신한테 기도 하나 얻어맞고 정신 번쩍 들으면서 당신 남자로 봐주더란 말이구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용기를 잃지 말고 이 손을 나를 때려줬어.
2: 울지 마야, 울지 마, 울지 마.
1: 내 아이고, 당신도 오직 마음속에. 나를 울지 말라면 어째 당신 자꾸 움도 울지 마옵소.
2: 이불 당신 우니까 자꾸만 나도 울어지지.
1: 아유, 울지 마옵소.
2: 울지 마옵소.
1: 울어서여 있어.
2: 여보, 내 정말 나 죽기 전에 당신한테는 몇 가지 용서 받을 일이 있어.
1: 무슨 용서 받을 일이야? 나의 이야기가 없어.
2: 나를 용서할 만하?
1: 무슨 용서고 무식이고 싶은 건 날 내 이야기라 없어.
2: 야, 내 원래 내 죽을 때까지 이 말을 하지 말자고 했는데 예. 정작 죽는다고 하니까 아예 말할 수 없구만.
1: 아, 그게 무슨 이야기인데 날 내 이야기라 없어. 아, 속에다 요즘 빼야 되겠구만. 무슨 이야기?
2: 야, 내 사람이야요.
1: 어째 자꾸 이람도 무슨 이야기길래?
2: 내 당신한테 내 죽을 죄를 졌어.
1: 정말 얘기가 없어.
2: 야, 그래 정말 용서하지야?
1: 야, 용서하자. 그 무슨 게 용서 못할 게 있으면 얘기가 없어.
2: 그 옛날에 우리 돈 3,000원 잊어먹은 적이지?
1: 기계사 내 진열대를 채우지 잊어먹은 게 지금 무슨?
2: 이야, 아유, 그때부터 도둑이 발언했네요.
1: 뭐야? 이거 이래 보니까 내미 가져가 너보다 재진 도둑이 났을 그만. 이거 용서하겠어 그만.
2: 그래 용서 한단만.
1: 용서하자 이거.
2: 야, 그래 어서 이것도 보고 봤어.
1: 이것도 무시겠네.
2: 이게 저 통장이야.
1: 근데 어째 이건 나를 준 거?
2: 당시 저 일본에 있을 때 내 돈 만 원 잊어먹었다고 전화 아이 갔을 때?
1: 왔을 때 뭐?
2: 야, 그것도 그 거짓말이야.
1: 네?
2: 네, 그때야 그 돈 여기다가 저축해놓고 다른 데 쓰자고 내 당신하고 잊어먹었다고 거짓말했다면.
1: 아고, 우리 학기제면 새나 말까 싶은데 그냥 이래 욕구설이 안내가 두고 여기나겠어 없어. 아고, 그게 무슨 말을 몇 부위가
2: 나왔어. 아이,
1: 없어, 없어.
2: 그냥 그래 정말 당신 용서하?
1: 아고, 용서할 게 있고 아니 못할 게 있고 그렇지. 무조건 자꾸 용서한 얘기라면 얘기라.
2: 근데 사실 내 요 돈은 어디다 쓰자는가 하면 저
1: 어디다 쓰자 했습니다.
2: 정말 용서하겠어.
1: 오늘 야 별나야 안 갈수. 무슨 자꾸 용서하면 안 돼. 난 내 이야기가 없어.
2: 야, 내 사실 내 저희 뭐 요 돈은 내 어디다 쓰자 했는가 하면 저
1: 어디다 쓰자 했습니다.
2: 정말 용서하겠어.
1: 용서 안 간다는 게 내 이야기가 없어.
2: 야, 사실 내 저희 뭐 당시 어느 날에 내 다른 여자하고 내
1: 그게 뭐 그리 대성도 이랬을 거면 용서하고 그만.
2: 아이, 저 용서하지 마.
1: 이랬을 거면 용서하겠을 거.
2: 아이, 요거만은 용서하지 마.
1: 용서하겠다고 언제 이랬는데.
2: 야, 사실 내 요 돈은 야 어디다 쓰자 했는가 하면 내 그 한 여자에게는 내 저기 목걸이를 싸주고 야, 그 다음에 또 다른 여자한테는 내 또 금가락지를 싸주자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여자한테는 내 저 세탁기를 싸줬다 했단 말이야.
1: 정말 고루고루 잘 생각했어.
2: 저희 그런데 뭐 좋을 때는 서로 물고 빨샤 하든지.
1: 아이, 저희 자 내가 죽는다고 하니까 이것들 다 어디도 도망가 버리지 곱빼기도 아이 내린단 말이야.
2: 그런데 내가 당신은야 그래도 나를 살고겠다고 이렇게 울네불네 정말 성태하는 거 뭐 내 이제 와서 내 조항 지출한 말이 무슨 말한 걸 내가 알게 됐어. 여보, 정말 내야 저 세상 가서 내 여자를 만나도 내 꼭 내 당신하고 내 다시 만나겠단데. 야.
1: 또 다시 만나겠습니다.
2: 야, 저 여보, 저 여보. 당신이 그래 알만하겠어.
1: 쓰라고 말이야. 만나겠습니다. 저 여기 어느 분 이동훈이십니까? 우리요.
2: 나
1: 그래, 나왔어? 예, 나왔습니다.
2: 야, 그래, 내 이제 저 살만하.
1: 저 아까 아주머니께서 가지고 온 화암다리 명함이 이동훈인 것이 아니라 이동훈의 화암다리를 가져왔을 때다.
3: 아니, 아이, 우리는 이동훈이요.
2: 야야, 나는 우리가 아니라 훈이요, 훈. 이동훈이요, 야야.
1: 이동훈이 맞지?
2: 야,
1: 정말이지?
2: 야야,
1: 야, 정말 이걸
2: 보자.
1: 이거 있잖까. 먼저 병원에서 얘 이름을 잘못 보고 아, 함단을 잘못 준 것 같습니다.
2: 야,
1: 지금이라 그래. 우리 오늘
2: 그럼 어떻게 나와? 나는 뭐
1: 어떻게 나왔어? 그냥 단순한 위험입니다.
2: 뭘 위험? 아니 그러면 내가 아이 죽는단 말이오?
1: 야, 별 말씀을 다 하신다.
3: 포기하고 싶지.
1: 그만 집에 가서 얘 모양을 대접하시고 음식을 알맞게 하시고 그게 걱정할 일은 없습니다.
2: 뭘 그래 내 살았단 말이오? 세기 전님이 미안하오야.
1: 예.
2: 미안하. 그리고 내 살았어.
1: 내 살았어. 알았죠.
3: 야야야.
2: 야, 내 살았어. 내 아이 죽는다. 내 살았다. 오신 문에 또 이 흰자적인 사태가 또 이러. 뭐?
1: 내는 없어.
2: 뭐? 아, 이다 다 담배. 아, 이거 나 이다.
3: 뭐래?
2: 아, 이거 다 통장. 야, 어서. 어서.
3: 너걸로 먹거리를 싸주다. 너걸로 가락지를 싸주다. 이걸로 세탁기를 싸주다 했다고.
2: 야, 아까는 뭐냐 다 용서한다 해놓고 그려.
3: 야, 아까는 쫓는다니까 그랬지.
2: 오늘 집에 가보겠어. 야, 내가 오늘 또 꼼짝 못하고 죽었다 이거지. 아니, 얘기는 마지막 말은 하지는 말아야 되는데. 야. 아니, 그것도 이제 불이 빼놓고 말한 것도 그런데 이게. 야, 내가 살게 사는다 이게. 저 여보야.

자식을 키워봐야 부모의 마음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내세웠지만 우리는 단 한 번이라도 부모님의 사랑을 헤아려 본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절대적이고 아낌없는 사랑인가를 자식을 키우면서 뒤늦게 알게 됩니다. 상해에서 근무하는 김혜연 씨는 요즘 들어 자식이 커가는 것을 보면서 부모님이 더 그리워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께서 올가을 건강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노래 고향 초가집을 요청해 왔는데요. 요청한 노래를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가을이 만들어준 아름다운 풍경 앞에서 우리는 저도 모르게 감격을 금치 못하고 가을의 맑은 하늘을 읽으며 가을의 정취에 취해봅니다. 그리고 들판에 피어있는 가을꽃들을 바라보며 희열과 감동에 젖어듭니다. 장춘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예화 씨는 가을빛으로 물든 고향의 산해를 그리면서 노래 가을연가를 요청해왔습니다. 고향을 그리는 모든 분들께서 함께 감상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갈등을 극복할 수 있고 아픔이 사라지고 행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모든 분들도 자연이 안겨주는 축복 속에서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보내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요정마담 프로그램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흑룡강 조선말 방송 건강과 생활 프로 생방송입니다. 진행을 맡고 있는 아나운서 김인성 인사 올립니다. 各位 听众朋友们， 这里是正在为您直播的 黑龙江朝鲜语广播健康与生活节目， 我是主持人金仁成， 欢迎各位收听。 본 방송은 위젯으로도 청취 가능한데요.

위챗 애플이 즉 웨이신 쇼 청취에 롱광덴타이를 검색한 후 조선어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도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本节目呢在微信小程序当中哈可以同步收听，大家可以搜索微信的小程序龙广电台，点击朝鲜语广播进行收听。

매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강과 생활 프로입니다. 这里是每天下午2点到3点为您直播的健康与生活节目。 노래와 함께 오늘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来首音乐开始今天的

교통신호 등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보행자 보호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담은 오랜 시간 동안 구수를 통해 전해 내려온 짧고 간결한 말로 인간의 경험과 지혜를 집약적으로 담고 있는 민속적 언어의 형태입니다. 일상생활에서의 교훈, 도덕적 교훈, 사회적 관념 등을 전달하며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삶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입니다. 네, 그럼 오늘의 속담을 알아보겠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담은 오랜 시간 동안 구수를 통해 전해 내려온 짧고 간결한 말로 인간의 경험과 지혜를 집약적으로 담고 있는 민속적 언어의 형태입니다. 일상생활에서의 교훈, 도덕적 교훈, 사회적 관념 등을 전달하며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삶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입니다.
1: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속담은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책을 찾으려는 노력과 행동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속담은 단순히 타인이나 외부의 도움이 아닌 우리 자신의 노력이 결국 성공으로 이어진다는 교훈을 전달합니다. 하늘이란 무엇인가 높은 존재나 운명을 뜻하며 이를 스스로 돕는 자라는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행동으로 연결지어 결국 하늘의 도움이 따를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속담을 한 이야기를 통해 풀어보며 그 교훈과 인생에 주는 의미를 깊이 이해해 보겠습니다.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효진이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효진은 집안이 가난하여 어린 시절부터 힘들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항상 몸이 아프셨고 효진은 어린 나이에 이미 부모님을 대신해 농사를 짓고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효진의 꿈은 단 하나, 마을에서 가장 큰 상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돈도 배경도 경험도 부족했습니다. 그는 하루하루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떻게든 길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어느 날 효진은 마을의 큰 시장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시장에 가서 상인들의 거래를 보고 배우며 자신도 상인이 될 방법을 찾아보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가진 유일한 자산은 손에 쥔 작은 금화 몇 개뿐이었습니다. 효진은 그 작은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했지만 그 돈이 마치 하늘에서 주어진 유일한 기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그 돈을 들고 시장으로 향했고 시장에서 판매하는 상인들에게 물건을 사기 위해 흥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시장의 상인들은 효진을 경멸하는 눈빛을 보내며 그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의심했습니다. 효진은 실망하지 않고 작은 물건을 하나씩 사고 그것들을 다시 마을로 돌아가 팔았습니다. 처음에는 물건을 팔 수 없었지만 그는 한 발짝씩 더 나아가며 거래 방법과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기술을 익혔습니다. 결국 효진은 마을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었고 점차 물건이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루하루 그는 조금씩 자신의 상업적 감각을 키워나갔고 마을을 넘어서 인근 도시와의 거래도 성사시켰습니다. 어느 날 효진은 마을 근처의 큰 도시로 상인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유명한 상인인 장 씨를 만났습니다. 장 씨는 상업적 감각이 뛰어나고 자신의 가게도 번창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효진은 그에게 자신의 상업적 경험과 자산을 나누며 어떻게 하면 상인으로서 성공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장 씨는 효진에게 한 가지 중요한 말을 해주었습니다. 효진아, 네가 여기까지 온 건 분명 너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결국은 스스로의 노력과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너처럼 끝까지 노력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기회가 주어진다. 내가 너를 돕겠다. 하지만 스스로 가야 할 길을 찾는 것은 너의 몫이다. 장 씨의 말은 효진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는 스스로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 후 효진은 장 씨와의 만남을 계기로 더욱 열심히 상업적 활동을 계속하며 점차 큰 상인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자신의 기술을 연마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마침내 효진은 마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인정받는 상인으로 자리잡게 되었고 결국 그의 가게는 번창을 거듭했습니다. 효진은 그 후에도 장 씨의 가르침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는 길에 항상 노력을 기울였고 어려운 상황에도 스스로 해결책을 찾으며 나아갔습니다. 하늘이 주는 기회는 스스로 돕는 자에게만 주어진다는 교훈을 몸소 실천하며 그는 더 이상 기회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가는 기회를 믿게 되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라는 속담은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어려움이나 도전적인 상황에서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는 노력과 의지가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효진의 이야기를 통해 이 속담이 지닌 진정한 의미를 풀어보겠습니다. 첫째, 자신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 효진은 처음에는 가진 것이 거의 없었지만 그는 스스로의 노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 점차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하늘의 도움을 받으려면 먼저 자신의 의지와 노력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보여줍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노력이 필요하며 그런 노력이 있어야만 하늘의 도움이 올 수 있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 운과 기회는 스스로 만든다. 하늘이란 운이나 기회를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운이 자신에게 미치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성공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효진은 운이나 기회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스스로 노력하고 도전하며 자신의 길을 만들었습니다. 이 속담은 우리가 단순히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스스로 그 기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함을 알려줍니다. 운은 준비된 자에게 찾아온다는 말처럼 기회도 결국 스스로 노력하는 사람에게 돌아온다는 교훈을 줍니다. 셋째, 장애물 앞에서도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효진은 상인으로서의 첫 시작에서부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그가 가진 것은 적은 돈과 경험뿐이었지만 그는 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이는 인생에서 우리가 겪는 어려운 순간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도움을 줄 수 있을 때도 있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는 의지입니다. 장애물 앞에서 스스로 해결책을 찾고 그 문제를 극복하려는 태도가 결국 성공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넷째, 인생의 성공은 끊임없는 자기 개발과 노력에서 나온다. 효진은 자신이 가진 것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상인으로서의 기술과 경험을 쌓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의 성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 개발과 실천을 통해 다듬어졌습니다. 인생에서 원하는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하고 자신을 발전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단기적인 성과가 아니라 지속적인 자기 개발과 노력의 결과가 결국 큰 성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다섯째, 자신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효진은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의심했지만 그는 자신을 믿고 자신의 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속담은 우리가 스스로를 믿고 계속 나아갈 때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거나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외부의 도움을 찾기보다는 먼저 자신을 믿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과 강한 의지가 가장 큰 자산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속담은 우리의 노력과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합니다. 효진의 이야기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힘과 의지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며 그 노력이 결국에는 하늘의 도움을 받는 길로 이어진다는 교훈을 전해줍니다. 운을 기다리기보다는 스스로 길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임을 이 속담은 알려줍니다. 이 속담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스스로 해결책을 찾고 끝까지 노력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0: 오늘 알아본 속담이 여러분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혹시 스마트폰에 중독되시지 않으셨나요? 매일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 않으시나요? 이제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자연석을 걷거나 가족과 친구들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잠시의 여유가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오늘은 우리 몸을 지키는 가장 든든한 방패라고 할 수 있는 자연식품으로 면역력 높이기를 주제로 프로를 진행하겠습니다. 일상 속에서 쉽게 지나칠 수 있지만 사실 건강의 바탕이 되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자연식품이 왜 소중한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몸의 힘을 어떻게 북돋아주는지 차근차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환경 변화와 마주하게 됩니다. 계절이 바뀌고 기온이 달라지며 생활 환경도 끊임없이 변합니다. 때로는 피곤이 쌓이고 때로는 스트레스가 늘어나며 몸은 여러 가지 자극에 반응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 몸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면역력 덕분입니다. 면역력은 외부의 여러 자극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고 몸 안의 균형을 지켜주는 중요한 힘입니다. 면역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몸은 스스로 회복하고 활력을 이어갈 수 있지만 반대로 면역력이 약해지면 쉽게 지치고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특별한 방법을 찾기도 합니다. 그러나 건강한 면역력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식사, 충분한 휴식, 규칙적인 생활, 그리고 몸에 맞는 습관이 차곡차곡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식사는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은 몸을 이루는 재료가 되고 몸의 기능을 움직이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음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몸의 상태가 달라질 수 있고 건강을 지키는 힘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연식품은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영양소를 자연스럽게 공급해주는 소중한 자원입니다. 자연식품이란 가공 과정을 최소화하고 본래의 영양과 맛을 그대로 간직한 식품을 말합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 곡류와 콩류, 해조류와 버섯류 등은 대표적인 자연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식품들은 각각 다른 영양 성분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 어우러져 우리 몸의 건강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화려하거나 자극적인 음식보다도 자연이 준 재료를 바탕으로 한 식품이 오히려 몸에는 더 편안하고 든든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예로부터 사람들은 자연에서 얻은 식재료를 통해 건강을 지켜왔습니다. 계절마다 나는 채소를 먹고 신선한 과일을 즐기며 자연이 주는 식재료를 생활 속에서 활용해 왔습니다. 봄에는 산뜻한 나물과 채소를, 여름에는 수분이 풍부한 과일을, 가을에는 알찬 곡식과 열매를, 겨울에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식재료를 챙기며 자연의 흐름에 맞춰 식생활을 이어왔습니다. 현대사회에 들어서면서 식생활은 더욱 다양해졌지만 여전히 건강한 식습관의 기본은 자연식품에 있다는 점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어져온 식생활의 지혜 속에는 몸을 아끼고 돌보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자연식품의 가장 큰 장점은 몸에 필요한 영양을 균형 있게 공급한다는 데 있습니다. 어느 한 가지 성분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영양소가 함께 어우러져 몸이 스스로 건강을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또한 자연 그대로의 식품은 식이섬유와 비타민, 미네랄 등을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어 몸의 전반적인 건강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식이섬유는 식생활의 균형을 돕고 비타민과 미네랄은 몸의 여러 기능이 원활하게 움직이도록 보탬이 됩니다. 이런 성분들이 조화롭게 들어있는 자연식품은 우리 몸에 부담을 덜어주면서도 필요한 힘을 채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면역력은 특정한 음식 하나만 먹는다고 갑자기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종류의 자연식품을 균형 있게 섭취하고 꾸준한 생활 습관을 유지할 때 비로소 건강한 면역 체계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특별한 비법을 찾기보다 자연식품을 가까이 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매일의 식탁에서 조금씩 신선한 재료를 늘려가고 가공이 많이 된 음식은 줄여가는 작은 실천이 결국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건강은 거창한 결심보다도 일상의 반복 속에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자연식품은 몸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편안함을 줄 수 있습니다. 신선한 재료를 손질하고 계절의 맛을 느끼며 가족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시간은 단순한 끼니를 넘어 삶의 여유를 만들어줍니다.
이런 따뜻한 식사 습관은 몸의 건강을 지키는 동시에 마음의 안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결국 건강한 식생활은 영양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삶의 리듬을 바로잡고 일상을 풍요롭게 하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자연식품이 면역력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어떤 식품들을 생활 속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점을 실천하면 좋은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렵고 복잡한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나 일상에서 바로 떠올릴 수 있는 내용으로 풀어가 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오늘 방송을 들으시면서 식탁 위의 작은 변화가 얼마나 큰 건강의 힘이 되는지 함께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린 다음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며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운전을 줄이면 교통 혼잡도 줄어들고 대기오염도 줄어듭니다.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환경을 지킵니다.

앞부분에서는 면역력의 중요성과 자연식품이 건강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자연식품들이 어떻게 건강한 면역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몸은 매일 다양한 영양소를 필요로 합니다. 어느 한 가지 영양소만 충분하다고 해서 건강이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영양성분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제 역할을 할 때 몸은 보다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연식품은 이러한 영양소를 균형 있게 공급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건강한 면역력을 위해서는 특정 식품에만 의존하기보다 다양한 자연식품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신선한 채소는 건강한 식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식품입니다. 채소에는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또한 식이섬유도 많이 포함되어 있어 몸의 순환을 돕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채소는 종류마다 함유하고 있는 영양소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색깔이 다양한 채소를 식탁에 올리면 영양의 균형을 맞추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과일 역시 자연이 선물한 건강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일에는 상쾌한 맛과 향뿐만 아니라 몸에 필요한 영양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신선한 과일을 적절히 섭취하면 몸에 활력을 더하는 데 도움이 되며 건강한 식생활을 이어가는 데에도 좋은 역할을 합니다. 특히 계절에 맞게 생산되는 과일은 신선함이 뛰어나고 자연의 에너지를 담고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곡류도 면역력과 관련하여 중요한 식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정제된 식품보다는 자연 상태에 가까운 곡류를 섭취하면 다양한 영양소를 함께 얻을 수 있습니다. 곡류는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동시에 건강한 식생활의 기초를 이루는 역할을 합니다.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곡류를 주식으로 삼아 온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곡류 또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콩은 예로부터 건강식품으로 널리 알려져 왔습니다.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으며 여러 형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콩으로 만든 식품들은 식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으며 꾸준히 섭취할 경우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버섯류도 자연식품 가운데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버섯은 특유의 향과 식감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요리에 활용됩니다. 또한 자연 속에서 자라난 식품으로서 건강한 식생활을 돕는 식재료로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버섯을 식단에 적절히 활용하면 음식의 풍미를 더하는 동시에 영양의 다양성도 높일 수 있습니다. 해조류 역시 건강한 식탁을 구성하는 데 중요한 식품입니다. 바다에서 얻을 수 있는 해조류는 오랫동안 우리 식생활의 일부로 자리 잡아 왔습니다. 다양한 영양성분을 포함하고 있으며 담백한 맛으로 여러 음식과 잘 어울립니다. 일상적으로 해조류를 활용하는 습관은 건강한 식생활을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연식품의 장점은 단순히 영양소의 함량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식품을 중심으로 식사를 준비하면 가공식품의 섭취를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현대사회에서는 편리함 때문에 다양한 가공식품을 자주 접하게 되지만 건강한 면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신선하고 자연에 가까운 식재료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연식품은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하루 이틀 특별한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몸이 갑자기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매일의 식탁에서 조금씩 자연식품의 비중을 늘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변화가 쌓여 건강한 생활습관이 되고 건강한 생활습관은 결국 면역력을 유지하는 든든한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면역력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의 생활습관과 식습관이 함께 만들어가는 결과입니다. 자연식품은 이러한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화려하거나 특별한 식품이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신선한 채소와 과일, 곡류와 콩류, 버섯과 해조류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오늘 식탁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신선한 식재료를 선택하고 자연식품을 가까이 하는 작은 노력이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소중한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잠시 후 세 번째 부분에서는 자연식품과 함께 실천하면 좋은 생활습관 그리고 면역력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린 다음

오래된 메일 내용을 지우고 있는 당신, 휴대폰을 끄고 영화를 즐기는 당신, 눈 건강을 위해 스크린 밝기를 낮추는 당신, 버스에서 휴대폰 대신 창밖을 바라보는 당신. 모르셨죠? 여러분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었다는 것을. 불필요한 메일을 지웠을 뿐인데, 영화관 질서를 지켰을 뿐인데, 눈 건강을 생각했을 뿐인데, 창밖을 바라봤을 뿐인데, 일부러 마음먹고 행동하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당신의 좋은 생활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지금까지 자연식품이 면역력 유지에 왜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자연식품들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연식품과 함께 실천하면 좋은 생활습관, 그리고 건강한 면역력을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점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

좋은 음식을 찾습니다. 물론 건강한 식단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면역력은 음식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자연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더라도 생활습관이 불규칙하다면 기대하는 만큼의 효과를 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건강한 면역력은 균형 잡힌 식사와 충분한 휴식, 적절한 운동, 그리고 안정된 생활습관이 함께 어우러질 때 더욱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우선 규칙적인 식습관은 매우 중요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식사를 거르거나 불규칙하게 식사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일정한 리듬을 좋아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하고 다양한 자연식품을 골고루 섭취하는 습관은 몸이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식사를 할 때에는 음식을 천천히 씹고 맛을 느끼면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급하게 식사하는 습관보다는 여유를 가지고 식사하는 습관이 건강한 생활을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충분한 휴식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사람의 몸은 활동하는 시간만큼이나 회복하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하루 동안 쌓인 피로를 제대로 풀지 못하면 몸의 균형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생활 리듬을 유지하고 편안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몸이 충분히 쉬어야 자연식품을 통해 섭취한 영양소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운동 역시 건강한 면역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운동은 단순히 체력을 기르는 것을 넘어 몸의 순환을 돕고 활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별히 어려운 운동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가볍게 걷거나 몸을 풀어주는 스트레칭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리하게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 상태에 맞게 꾸준히 움직이는 것입니다. 또한 긍정적인 마음가짐도 건강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걱정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면 몸과 마음 모두 지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즐기거나 가족,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며 마음의 여유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과 마음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해야 건강한 생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연식품을 선택할 때에도 몇 가지 기억하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신선한 식재료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절에 맞게 생산된 식품은 자연의 흐름을 담고 있으며 식생활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한 가지 음식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여러 종류의 식품을 다양하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은 특정 식품 하나가 아니라 균형 있는 식단 속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예로부터 사람들은 자연과 함께 살아오며 건강을 지켜왔습니다. 계절마다 나는 식재료를 활용하고 자연이 주는 다양한 먹거리를 식탁에 올리며 건강한 삶을 이어왔습니다. 현대사회는 편리해졌지만 건강의 기본 원칙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자연에 가까운 식품을 선택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며 몸과 마음을 함께 돌보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면역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건강을 지탱하는 소중한 힘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과 습관 속에서 조금씩 쌓여갑니다. 오늘 어떤 음식을 먹을지, 얼마나 충분히 쉬고 움직일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루를 보낼지와 같은 작은 선택들이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건강은 특별한 비결보다 꾸준한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 곡류와 콩류, 버섯과 해조류 등 자연이 주는 식품을 가까이 하고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이어가신다면 건강한 면역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의 건강한 식생활을 돌아보는 작은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자연식품으로 면역력 높이기를 주제로 함께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앞으로도 자연이 주는 건강한 먹거리와 함께 활기차고 건강한 나날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린 다음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그램 기획 편집 진행의 김인성이었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하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며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운전을 줄이면 교통 혼잡도 줄어들고 대기오염도 줄어듭니다.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환경을 지킵니다.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매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힐링 쉼터 시간입니다.

네, 종이학에서는 건조함을 가을철 주기로 여기는데 네, 이때 더위가 물러가고 비가 적게 내리며 날씨가 서늘하고 건조한 기온이 강하여 초목이 노랗게 시들고 만물이 저장의 시절에 들어섭니다. 건조함이 너무 심하면 사람은 병을 일으키게 되는데 바로 조사, 네, 건조한 기온이라는 조사를 말합니다. 조사는 신체에 어떤 해를 끼치는 걸까요? 네, 조사의 병원성 특징은 건조하면 폐가 쉽게 상하는 것입니다. 네, 조사로 인한 증상은 일반적으로 호흡기와 피부에 먼저 나타나며 조사가 더 깊어지면 내장을 손상시킬 수도 있습니다. 의사는 입과 코가 건조해지는 등 폐음 부족 증상이 조기에 나타났을 때 제때 건조함을 제거하는 조치를 취해서 진일보 가중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습니다. 네, 그럼 물을 많이 마시면 가을철 건조함을 방지할 수 있을까요? 네, 가을철 건조함을 완화하려면 네, 물만 마셔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네, 물이 인체에 들어간 후 비장과 위가 소화 흡수하여 전송해야 폐로 들어가는데요. 네, 만약 비장의 양이 부족하면 물이 인체 진액으로 전환되지 않아 오히려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네, 가을철 건조함을 이겨내는 것은 양쟁의 관건입니다. 네, 부동한 증상에 따라 서로 다른 음식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네, 폐조인 경우에는 북도독, 맹문동, 흰무, 흰먹이버섯을 먹는 것이 좋고 장조에는 흑참깨와 꿀이 좋으며 심은 부적에는 백합과 련밥이 몸에 좋습니다. 그리고 유명 부적인 경우에는 석곡과 참마, 련근이 좋고 간과 신장에 영양을 공급하는 식재료는 황정과 구기자, 오디 등 음식이 좋습니다.

네, 많은 학부모들은 아이가 수학 학습에 어려움이 있고 학업 성적이 또래보다 현저히 뒤처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네, 아이가 똑똑하지 않은 것은 아닌지 걱정합니다. 사실 일부 아이에게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한 가지 병일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수학 장애입니다. 내가 좋아했던 만화 속에 국제질병분류 제11판과 미국정신병학협회에서 발표한 정신장애진단 및 통계수첩 제어판에서는 수학장애, 열독장애, 쓰기장애 등을 모두 학습장애로 분류되는 신경발달성장애로 귀납했습니다. 네, 하지만 수학장애를 진단하려면 개인의 상황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네, 개인 효과도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네, 부모는 이를 리성적으로 대해야 합니다. 네, 수학장애의 확진은 아이의 학교 및 가정에서의 행동, 숙제 정황 그리고 다양한 신경심리평가 결과에 따라 전문적인 선별과 진단이 필요합니다. 진단 표준에는 학업, 직업 표현 또는 일상생활의 활동을 현저히 방해하는지가 포함됩니다. 즉 환자의 학습, 사업, 생활의 실질적인 기능적 손상을 초래해야만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네, 일부 아이들은 일정한 수학 학습 어려움이 있지만 네, 상대적으로 느슨한 학습 환경에서 나타나지 않고 기능적 손상이 없다면 진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가 더 엄격한 학습 환경에 처하고 학생에 대한 요구가 대폭 높아지면 수학 학습 어려움이 나타나 아이의 일상 학습과 생활에 현저한 방해를 초래할 수 있는데 네, 이때 평가와 진단이 필요합니다. 네, 주목할 만한 점은 네, 수학장애가 학습기능발달장애라는 것으로서 진단할 때 지력장애, 시력 또는 청각장애, 신경계통질병 및 기타 정신심리질병을 배제해야 합니다. 만약 수학장애가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틱장애, 정서장애 등을 동반된 경우 약물치료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단순한 수학장애에 대해서는 현재 특효약이 없는데 네, 아이의 나이, 인지수준, 중증도, 합병 증상에 따라 개별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 매일 꿈꾸는 세상과 말도 안 되게 너무 다른 수학장애는 비록 입학 전후에만 진단해내지만 네, 이런 유형의 아이들은 발달 초기에 기미가 나타납니다. 예민한 부모는 아이의 수감이 약하고 숫자 인식하거나 세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시간과 방향 감각이 떨어진다는 것을 비교적 이른 시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학교 간 후 계산 어려움, 추상적인 개념과 추론 능력 박약, 공간적 사고 부족, 공식 적용 어려움 등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수감이 낮은 아이들의 경우 아이들이 자주 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건을 세거나 시계에 나타난 시간을 읽거나 집에 더 많은 숫자 장식을 배치하는 등 게임 형태를 통해서 실물과 숫자 간의 연결을 구축함으로써 아이들의 숫자에 대한 인식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공간 감각, 논리 추론 능력이 낮은 아이들은 칠급판, 퍼즐, 블록 쌓기, 논리 추론 게임 등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습니다. 네, 초기에 부모와 자녀 간의 게임과 가정의 일상생활을 통해 개입하면 부모와 자녀 간의 감정 연계를 증진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은 개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힐링쉼터는 매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위젯 애플릿에 눈광댄타일을 검색해 조선말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네, 중국의 유명한 고진 시리즈 중 60번째는 산허리에 들어앉은 천혜 푸른 보석 동네 종산입니다. 멀리서 보면 피파를 아는 미인의 모습을 방풀게 하는 종산 고진은 맑은 물과 푸른 대나무 숲, 우아한 가옥들이 그림처럼 아름답습니다. 일명 삼합장 혹은 용동장으로 불리우는 종산은 800여 년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합니다. 국가급 관광지 삼연산의 지맥에 위치한 종산은 종경 10대 옛 동네의 하나로 선정되었습니다.

강물이 흐르는 산 기슭에 저장된 종사는 용동과 황중패, 고승교 등 세 갈래 골목으로 모여져 있습니다. 과거에 중요한 부두였던 종산에는 많은 유적들이 남아 그 석을

거닐면 어제로 돌아간 듯합니다. 삼리 길이의 청석길은 좁고 아늑하며 나이든 노인들을 방풀케 합니다. 또한 이 동네 주민들 중에는 젊은이들이 적고 끝까지 고향에서 버티는 노인들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거리량근을 지키고 선 건물들은 색이 바랬지만 그 석을 뚫고 들어오는 햇빛은 싱싱하고 찬란하게 빛을 뿌려 청석길 위에 붉은 그림자를 던집니다.

꼬불꼬불하게 뻗은 정석길은 그 곁을 흐르는 푸른 물결과 나란히 합니다. 커다란 바위는 천여년 동안 사람들의 발길에 움푹 패이고 양편에는 가옥으로 향한 덜길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 옛 동네에서는 상가의 건축 풍격이 가장 두드러집니다. 산세를 따라 조성된 상가는 1km 길이의 거리를 따라 층층이 높아지면서 처마를 길게 내밀어 그 거리에서는 비가 내려도 우산이 필요 없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수시로 비가 오기 때문에 손님들에게 편리를 주기 위해 거리 양편의 상가를 지을 때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할 수 있도록 처마를 길게 설계했던 것입니다. 정산의 건물은 대부분 2층으로 된 고상 가옥으로 1층은 가게로 사용하고 2층에는 주인이 주거합니다. 청색의 기와를 얹고 붉은 기둥을 가진 이런 건물은 이 지역 특색을 잘 보여줍니다. 현재 정산에는 200여 가구의 주민이 살면서 철공소와 중약방, 이발소 등 전통적인 업종을 경영합니다. 석양이 좁은 옛거리를 비추면 어두운 거리가 금빛으로 빛나면서 순간 옛 동네에 새로운 활력을 안겨줍니다. 검푸른 정석을 밟으며 꼬불꼬불한 옛거리를 거닐면 바람을 타고 어디선가 정약 냄새가 풍겨오고 귓가에는 철공소의 망치 소리가 들려와 코와 귀가 즐겁습니다. 또한 평평한 땅이 거의 없는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말잔 등의 물건을 나르는 경관이 눈길을 끕니다. 정산에서 멀지 않은 곳에 영동댐이라는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리 높지는 않으나 길게 들여놓은 이 댐은 수력 발전용으로 사용되는데 물가의 수심이 깊지 않고 모래도 부드러워 수영에 적합합니다. 정산에서 또한 볼거리는 하늘을 가리는 무성한 월림 속에 있는 6,500만 년 전에 형성된 쥬라기 협곡입니다. 이 협곡의 주변에 펼쳐진 살아나무 숲은 활화석처럼 정산의 역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옛 동네 정산을 바라보면 건물들이 나무 기둥에 의지해 바위에 기대어 교묘하게 각자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특이합니다. 붉은 나무 기둥과 푸른 기와에 이른 건물들은 잊혀진 요적처럼 담담히 어제를 이야기합니다. 정산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먹거리는 훈제 두부입니다. 가는 짚을 말려서 데우면서 그 연기에 납작납작하게 썬 두부를 그을려 노랗게 만든 다음 대나무 꼬챙이에 꿰어서 양쪽에 양념 고추장을 발라먹습니다. 네, 중경시 강진시에 위치한 종산은 교통이 편리합니다. 중경버스 터미널에서 강진행버스를 이용해 1시간 만에 강진에 이르고 다시 종산행버스를 받고 타면 3시간 만에 종산에 이릅니다.

어렸을 땐 엄마의 품이 세상 가장 따뜻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등은 가장 믿을 수 있는 버팀목이었습니다. 이젠 우리가 그들을 지켜줄 차례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을까 걱정 마십시오. 효도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가장 소중한 선물은 함께입니다. 효도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의 작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의 힐링쉼터 생방송 프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 편집 진행의 정설한 김인성이었습니다. 저희 프로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 또 만나요.

매주일 갑니다. 이번 주엔 권태순 작사, 권훈 작곡, 권태순의 노래로 우리 함께 영원히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노래의 가사입니다. 당신과 나 밤하늘 별을 바라보면서 지난날 추억들을 눈앞에 그려봅니다. 반짝이는 별빛 아래 속삭이던 우리의 사랑, 세월이 남긴 추억을 생각하니 너무 행복해. 다시 가고 싶은 그 시절 마음에 새겨두고 우리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갑시다. 흐르는 세월 속에 변하지 않는 우리 사랑, 세월이 흘러가도 황홀하고 행복해요. 가정 위해, 자식 위해 열심히 살아온 당신, 나는 당신 만나 행복을 알게 되고 영원히 함께할 약속을 담아 봅니다. 우리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갑시다. 행복하게

0: 이번 주엔 권태순 작사, 권훈 작곡, 권태순의 노래 우리 함께 영원히를 보내드렸습니다. 매주일가를 마칩니다.
1: 베이징 시간 16:00.
2: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
0: 중파 873kHz, 저단파 103.5MHz, 흥룡강 조선호 방송입니다.

뉴스입니다. 올 들어 우리 성의 대외무역은 지속적인 호조를 보이며 화물무역 수출입 총액이 역대 동기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는 제도 혁신과 과학기술 역량 강화가 함께 힘을 모은 결과로 국경 간 무역의 난관을 극복해 통관 효율성, 무역 편의성 및 기업의 체감 만족도가 크게 향상됐습니다. 흑룡강 대교는 신고 즉시 검사, 즉시 통관을 실현해 신선한 농산물의 신속한 수출을 보장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관리한 수출입 화물량은 약 300만 톤에 달합니다. 동강철도 통상군은 철도 쾌속 통관 조치를 추가 적용해 중국 유럽 전기 화물 열차에 일주일 24시간 연속 통관을 실현했으며 컨테이너 전체 열차의 통관 처리 시간은 기존 1, 2일에서 2시간 이내로 단축됐습니다. 손극세관은 명숙의 특성에 맞춰 기업별 맞춤형 정책 메커니즘을 구축해 수출입 화물 운송량이 전년 동기 대비 60% 이상 증가했습니다. 흑화세관의 상호무역종합서비스 플랫폼은 전과정 온라인 처리를 실현해 단일 서류 업무를 90초 만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올 1월부터 7월까지 전성의 상호무역 거래액은 24.7% 증가했고 가공화물가치 비중은 약 50% 상승했습니다. 또한 목단강 모스크바 컨테이너 전용 열차가 첫 운행을 시작해 새로운 핵심 물류 통로가 됐습니다. 요하세관은 전국 유일의 흰 해바라기 씨 수출 배치 검사 시범 기관으로서 최초 전 항목 검사 후속 서류 검증 방식을 시행해 작업 기간을 7일에서 10일 단축하고 통관 효율을 75% 향상시켰습니다. 올 1월부터 7월까지 전성의 국경 소액 무역은 185억 1천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3% 증가했고 국경 간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무역액은 97억 9천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 증가했습니다. 또한 4개 국가급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의 무역액이 전년 동기 대비 15.2% 증가하며 강력한 성장

동력을 보여줬습니다. 우리 성의 종합 입체 교통망 건설이 전면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요즘 항공 관제 센터, 터미널 등 기반 시설이 순서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항공 네트워크 건설이 여러 지점에서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건설 중인 학강 공항, 수하 공항이 완공되면 우리 성 중부 지역의 항공 운송 공백을 메우게 됩니다. 동북지역 최초의 이중활주로 운송공항인 할빈태평국제공항은 2기 확장 공사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지치할 감옥사시 공항도 확장 공사 중입니다. 현재 성 전체의 공용공항 수는 91개에 달해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성의 고속도로 건설은 집중적인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학강 이춘 고속도로는 북부를 가로지르는 대통로를 개통하고 천려 방정 고속도로는 중동부 고속도로 네트워크 연결을 추진하며 할빈 도시권 순환선은 주변 도시들을 연결합니다. 이 프로젝트들은 10월에 집중적으로 준공돼 개통될 예정입니다. 우리 성의 전체 고속도로 총 길이는 5,700km에 달해 동북 삼성에서 1위를 차지할 전망입니다. 부유 자그다치 철도는 전체 길이가 거의 430km에 달합니다. 개조가 완료되면 자그다치 할빈 최고속 운행 시간이 3시간 이상 단축될 예정입니다. 현재 성 전체 고속철도 길이는 1600km를 돌파했으며 10개 지급시에서 고속철도 통행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우월한 지리적 위치와 지역적 우세를 바탕으로 우리 성은 수로, 육로, 철로, 항공 입체적 국제 물류 허브 구축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국경 간 통로를 단일 지점 돌파해서 입체 허브로 전면 업그레이드해 전 성의 대북 개방 신고지를 구축하는 데 견고한 통로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우리 성의 국경 간 인프라 건설이 속도를 내면서 입체적 통로 체계가 빠르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철도 통로의 운송 능력이 크게 향상됐습니다. 7월 말 중국 유럽 전기 화물 열차 동부 통로 감옥사 동강 철도 구간 신설 동강 특대교의 모든 보강 작업이 완료돼 전 구간의 궤도 부설 단계로 진입하면서 열차 통과 능력이 3배 이상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까지 중국 유럽 전기 화물 열차 동부 통로를 통해 운행한 중국 유럽 전기 화물 열차는 누적 4만 편을 돌파했습니다. 수분화 철도 동상구는 철도 신속 통관 모델을 심화해 단일 열차의 통관 수속을 30분 내에 마침으로써 통관 시간을 운행 초기보다 80% 이상 단축시켰습니다. 올해 첫 8개월 동안 수분화 세관은 중국 유럽 전기 화물 열차 607편의 통관을 감독 관리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77.49% 증가했습니다. 수상 통로와 항공 통로도 동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손극 통상구의 명수기 화물 운송은 2025년보다 10일을 앞당겨 운항을 시작했으며 전 8개월 동안 누적 수출입 화물 물동량은 14만 7,400톤으로 2025년 연간 화물 총량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전 8개월 동안 할빈태평공항 세관은 누적 화물 전세기 207편의 운행을 감독관리했는데 전세기 수출 화물이 2,329.8톤에 달합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2.7%, 62.3% 증가한 수치입니다. 할빈 공항의 대러시아 통항 노선은 블라디보스토크, 이루크츠크, 하바롭스크, 야쿠츠크, 예카테린부르크 등 8개 도시를 아우르며 대러시아 극동 노선 수는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 15차 5개는 계획 강요에서는 전정 특신 중소기업을 중점 육성해 4567 현대화 산업체계 구축과 신질 생산력 육성에 중요한 수단으로 삼을 것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현재 전 성의 전정 특신 중소기업 수는 도약적인 성장을 실현했습니다. 올 9월 기준 우리 성은 누적 1,353개의 전정 특신 중소기업을 육성했으며 최근 5년간 수량이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기업들은 항공, 우주, 정밀기기, 현대 농업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며 95.7%가 4, 5, 6, 7 현대화 산업체계 발전 방향에 부합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분포를 보면 할빈의 기업들이 약 50%를 차지하며 1위이고 대경 수화가 그 뒤를 이었으며 세 도시 합계가 전성의 70%를 차지해 지역 집적 효과가 두드러졌습니다. 같은 기간 전성은 누적 2,132개의 혁신형 중소기업과 69개의 전정특신 소거인 기업을 육성해 층차가 명확하고 단계적으로 연결된 계단식 육성 구도를 형성했습니다. 이러한 도약적 성장은 정책 장려 보조금의 실질적인 지원 덕분입니다. 국가급 전정 특신 소거인으로 인정된 기업에게 성급 재정은 일시불로 100만 원의 장려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현재 전성에 36개 기업이 주앙 장려 보조금 1억 4,7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또한 자금 조달 지원이 사상 최고 수준에 달했습니다. 올해 새로 시행된 대출 이자 보조 정책에 따라 전정 특신 기업 등에 대해 금리의 60%를 할인해주며 단일 기업 최대 할인 금액은 1천만 원에 달하고 전성 리자 보조 대출 한도는 1천억 원에 달합니다. 학교와 기업 간 협력이 깊이 있게 활성화되고 있는 것 또한 한몫을 했습니다. 할빈공업대학 위성은 할빈공업대학 위성기술과학기술성과전환 플랫폼의 전형적인 대표 사례로서 용강만의 독자적인 혁신 및 전환 경로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현국화였습니다.

전혀 모르던 사람을 사랑하기까지 건너야 할 강은 참 많다. 잠 못 이루고 끙끙 앓는 밤, 아픔과 고통이 강을 건너며 그래도 우리는 노젓기를 멈추지 않는다. 그 강 너머에 피어난 아름다운 꽃을 보기 위해, 그리고 강 너머 나를 기다려줄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드라마 내 사랑 내 가족, 극본 허복순, 연출 정광, 세 번째 시간입니다.

0: 성금이 왔냐?
1: 네, 저 왔어요, 어머니.
2: 아직도 안 주무세요?
0: 그럼 네가 오는 걸 보고 자려고. 그래, 인사는 잘 다녀왔냐?
2: 네, 그럼요. 잘 다녀왔어요. 아버지는 잠드셨죠?
0: 그래, 내 아버지야 이 시간까지 버틸 리 없지. 언영 잠드셨다. 저 그래, 그쪽 부모님은 너에게 만족하시던?
2: 모르겠어요.
0: 어? 아니, 모르겠다니? 아, 그게 무슨 말이냐? 무슨 일이 있었어? 다투기라도 했니?
2: 아니요, 다투긴요.
0: 아니, 그런데 왜 얼굴색이 그렇게 어두운 거니? 그쪽 부모님이 널 마음에 안 들어 하시던? 아님 난감하게 하시던? 아니면 혹시 우리 몸이 변변찮아서 싫어하시는 눈치더냐?
2: 아니에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성걸 씨 부모님은 나를 아주 마음에 들어해요. 아, 성걸 씨 이모님도 오셨더라고요.
0: 어?
2: 다 좋은 분들 같았어요.
0: 그럼 그렇겠지. 그렇다면요, 참 좋은 일이구나.
2: 네, 엄마. 아, 엄마 딸이 어디가 못나서 싫어하겠어요?
0: 거야, 그렇지. 우리 딸이 인물이 환하지, 직업이 좋지, 성격 좋지. 아, 어디 내놔도 흠잡을 데 없는 며느리감이지, 안 그래?
2: 아, 그럼요. 엄마, 그런데 말이에요. 엄마는 내가 시집을 가버리면 아버지랑 단둘이 지내는 게 외롭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갑자기 내 자리가 비어버리면 허전하지 않을까?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0: 아이고, 우리 딸 결혼할 때가 되니 셈이 드나?
2: 엄마.
0: 그래, 네 말이 맞아. 엄마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한단다. 지금까지 곁에 두고 살아왔던 너를 시집 보내고 나면 난 어떻게 살까?
2: 그래서?
0: 그래서가 뭐냐? 엄마 아빠가 아쉽다고 널 평생 곁에 두고 살 수는 없잖냐. 사람은 여자든 남자든 때가 되면 시집 장가가고 애도 낳아 키우면서 잘 살아야 하는 게다. 언젠가 그런 날이 꼭 올 줄을 부모들은 다 알고 있지만. 에휴, 번연이 알면서도 쉽게 놓아버리지 못하는 게 또 부모란다.
2: 엄마, 그럼 난 시집 가지 말까? 그냥 엄마랑 아빠랑 같이 살까?
0: 아이고, 아이고, 응? 아이고,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지 말거라. 성거리 같은 사람 만나는 게 어디 쉬운 일이냐? 너랑 두 살밖에 차이는 안 나지만 가끔 보면 속이 깊고 어른다운 면이 있어. 소중히 생각하고 아끼며 잘 지내야 한다.
2: 네, 알았어요.
0: 자, 밤도 깊었는데 어서 들어가자.
2: 네, 엄마도 어서 들어가 쉬세요.
0: 그래, 잘 자.

0: 성글 씨한테서 문자가 왔네.
1: 상금이, 내일 주말인데 영화나 볼까?
0: 그래요.
1: 그럼 내가 10시쯤 데리러 갈게. 잘 자고 사랑해.
2: 물결표가 가득 달린 성글이 사랑의 문자에 성금이는 빨간 하트 이모티콘 하나를 날리고는 핸드폰을 손에서 내려놓는다. 두 손을 무릎으로 감아베고 침대에 누운 성금이 입가에 엷은 미소가 띈다. 두 눈을 지그시 감아보는데 머릿속엔 남자친구 성글이 대신 뜬금없이 혜원이 얼굴이 떠오른다. 좋다고 매달리던 애를 너무 매정하게 밀쳐낸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0: 어? 친구 요청이네. 성국이? 성국이라 누구더라?
2: 성금이가 알쏭달쏭한 기분으로 친구 요청을 수락한다. 늦은 시간이라 그런지 수락을 했지만 정작 성국이는 문자 하나 없다. 성금이도 개의치 않고 핸드폰을 좀 더 만지작거리다가 그대로 꿈나라에 빠진다. 이튿날 성금이네 집 앞.
3: 성금이.
0: 성글씨.
3: 얼른 타.
0: 네.
2: 늘 성금이 자리였던 조수석엔 예쁜 원피스를 받쳐 입은 혜원이가 앉아 생글거리고 있었다.
4: 승모, 뒤에 타.
0: 어?
2: 두 번째로 만난 혜원이는 여전히 버릇없는 말투로 다정스레 삼촌과 숙모를 부르고 있었다.
3: 성금이, 혜원이를 데리고 나왔어. 오랜만에 애 데리고 바람도 쉴 겸. 자, 오늘 난서.

0: 태훈아, 영어 보러 가서 좋아?
1: 응, 좋다.
0: 숙모랑 같이 가니까 더 좋지?
1: 응, 숙모, 이 사탕 먹어라.
2: 어? 어, 싫어. 너 먹어.
0: 저, 성금이, 우리 먼저 혜원이 데리고 맛있는 거 먹고 그 다음에 영화 보러 가겨.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 밥 먹고 놀이터에 가서 좀 놀다가도 될 것 같구만.
2: 뭐 그렇게 하시던지 전 상관없어요.
0: 그래, 자 혜원아, 우리 숙모랑 먼저 혜원이 놀이터에 가서 논 다음 영화 보러 가자. 어때?
1: 놀이터 좋다. 가자, 나 놀이터 간다.

0: 아, 혜원아 조심해 뛰어다니지 말고.
1: 성금이 애가 너무 좋아하는 것 같지?
2: 성걸 씨는 평소에도 혜원이를 잘 데리고 다녀요?
1: 아니, 예전에 어머니 아버지랑 같이 놀러 나와본 후로 참 오랜만에 애를 데리고 나와서. 엄마 아빠가 곁에 없으니 이럴 때 서럽지. 혜원인 서러움이 많으네요.
2: 앞으로도 쭉 이렇게 데리고 다닐 생각인가요?
1: 성금이만 원한다면 나야 좋지. 보, 혜원이도 얼마나 좋아.
2: 오늘 혜원이를 데리고 나온다는 얘기는 없었잖아요.
1: 아, 그건 그게 뭐 큰일이라고. 같이 다니면 되지.
2: 성걸 씨는 오늘 혜원이 때문에 나온 건가요? 아님 저랑 데이트하러 나온 건가요?
1: 그게 왜 그리 중요하오? 뭐가 다르오?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왜 기분 상하고 그러? 참.
2: 성걸 씨.
3: 산타, 나 놀았다.
4: 어, 그래? 어, 이제 영화 볼 시간도 다 되는데 가자, 혜원아. 가요, 성금이. 혜원아, 응. 숙모 손잡고 가자.
3: 응, 숙모, 가자.
2: 그래.
5: 혜원이 등장은 둘이 연애 생활 대본에는 없었던 뜻밖의 고비로 되었다. 무심한 듯한 성글이 태도에 성금이는 영화 볼 기분이 진작에 사라졌지만 애 앞이라 티를 낼 수도 없었다.
1: 성금이, 표를 샀어. 주고 있어. 혜원아, 응. 삼촌이랑 팝콘 사러 가자.
2: 우와, 아니, 팝콘은 제가 사올게요.
1: 아, 괜찮소. 내가 가서 혜원이가 좋아하는 걸로 골라 사오면 돼요. 응? 혜원아, 가자.
3: 응, 삼촌.
1: 혜원아, 우리 자리 여기야. 앉아.
2: 성걸씨, 그럼 혜원이를 제 옆에 앉혀요.
1: 아니 우리 사이에 앉으면 돼요. 혜원아, 여기 중간에 앉아.
3: 응.
1: 자, 성금이, 앉아. 혜원아, 영화 시작하니까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어.

0: 혜원이를 사이에 두고 앉은 성금이는 도무지 영화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 앞줄에 나란히 앉아 서로 머리를 기대고 있는 다정한 연인의 모습을 보며 다시 곁에 앉아 혜원이에게 열심히 영화 장면을 설명해주고 있는 성거리를 보며 성금이는 문득 알 수 없는 자괴감에 빠져들었다.
1: 아니, 량 선생, 퇴근 안 해요?
2: 네, 인침 할 거예요. 정 선생님은 아직도 일이 남았어요?
1: 네, 렐 포치알 임무들을 정리하려고요.
2: 아, 네.
1: 어?
2: 여보세요?
3: 여보세요. 저 량성금 씨 핸드폰 맞습니까?
2: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3: 성금이구나.
2: 누구지?
3: 나 성국이. 아니, 동창생도 모르겠어?
2: 아, 성국이. 오랜만이다. 그래, 잘 지내지? 얼마 전 미옥이한테서 네가 왔다는 말은 들었어.
3: 출장차 잠깐 고향에 들렀어. 넌 어때? 저녁에 시간 되면 친구들이랑 한번 볼까? 지난번 모일 때 내가 없었잖아. 미옥이한테도 연락할게. 나 여기 며칠 못 있어. 가기 전에 친구들 얼굴이나 한번 더 보려고.
2: 그래, 그럼 그렇게 하지 뭐. 어디서 만날까?
3: 너 이젠 퇴근 시간이지. 내가 데리러 갈까?
2: 아니, 괜찮아. 내가 좀 이따 문자할게. 약속 장소에서 보자.
3: 그래, 알았어.
2: 여보세요? 성글씨.
4: 성금이, 저녁에 뭐라? 나 오늘 일찍 퇴근할 건데 같이 밥이나 먹을까?
2: 나 방금 선약이 잡혔는데.
4: 선약? 누구랑? 내가 데려다 줄까?
2: 아니, 괜찮아요. 대학교 때 친구들이 만나기로 했어요.
4: 아, 내가 한 발 늦었네. 그럼 할 수 없지.
2: 미안해요. 어떡하죠?
4: 할 수 없지. 성금이가 시간 괜찮다면 커플 동반으로 친구들과 약속 잡으려 했는데.
2: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라서 어떡할까요?
4: 괜찮소. 다음에 보면 되지. 끊을게.
2: 네.
1: 양 선생, 약속이 맞나 보네요.
2: 아니에요. 오늘따라 약속이 겹쳐서요. 정 선생님, 그럼 저 먼저 퇴근할게요.
1: 그래요. 내일 봐요.
2: 네, 수고하세요.
0: 성금이는 성국이와의 약속 장소로 향한다.

0: 어느 한 스탠드바.
1: 어, 성금아, 여기.
2: 어.
3: 안녕, 성국아. 오랜만이다.
1: 그래, 정말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3: 미역이는? 아직 안 왔나 보네.
1: 어? 미역이 말이야. 방금 전화해봤는데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 오겠다네.
3: 그럼 우리 둘만 만나는 거야? 친구들이 함께 보기로 했잖아.
1: 일이 그렇게 됐어. 어쩌다 보니 우리들만 남았구나. 왜 나랑 만나는 게 부담스러워?
3: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친구들 모임인 줄 알고.
1: 괜찮아. 그럼 둘이서 맛있는 거 먹지 뭐. 자, 여기 메뉴판이야. 내가 주문해.
0: 한편 이 시간 성거리 역시 친구들과 술자리를 함께 하고 있는 중이다.
4: 자, 건배하자.
5: 건배.
6: 성거라. 어? 결혼턱은 언제 낼래? 여친이랑 같이 보자니까 또 혼자 나왔어?
4: 어?
6: 그러게 말이다. 지난번엔 색실 집에 데려갔다고 당장 결혼할 기시더니 어떻게 됐어? 어? 야, 결혼은 언제 하나 해, 친구야?
4: 어? 해야지, 해야지. 이제 곧 상견례 날짜 잡을 거고 결혼식엔 네들 한 놈도 빠지면 안 돼.
6: 그야 네 표현을 봐야지.
4: 그러지. 자식.
6: 결혼도 한동 멋있게 내야잖아.
4: 그럼.
6: 이야, 야, 우리 친구들 중에서 네가 제일 먼저 장가가겠구나. 이 자식 축한다.
4: 그래, 고맙소. 고맙다.
6: 그래.
4: 결혼식 날짜가 잡히면 제일 처음으로 알릴게. 응? 자, 한잔 하자.
6: 그래,
4: 건배.
6: 한잔 하자. 건배.
0: 드라마 내 사랑 내 가족 세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호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지중심 성우들 해설 고호자 제작 정설매 음악 허문호 효과 장영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이용민이었습니다.
7: 노래 한 곡 보내드리고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전혀 모르던 사람을 사랑하기까지 건너야 할 강은 참 많다. 잠 못 이루고 끙끙 앓는 밤, 아픔과 고통이 강을 건너며 그래도 우리는 노젓기를 멈추지 않는다. 그 강 너머에 피어난 아름다운 꽃을 보기 위해, 그리고 강 너머 나를 기다려줄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드라마 내 사랑 내 가족, 극본 허복순, 연출 정광, 네 번째 시간입니다.

0: 성국이와 단둘이 마주 앉은 성금이는 왠지 그 자리가 어색하고 불편했다. 식사를 마치고 담소를 나누던 성국이가 가방에서 예쁘게 포장한 선물 하나를 꺼내 성금에게 건넨다.
1: 성금아, 네가 곧 결혼한다는 소식 들었어. 난 며칠 후에 인천 회사로 돌아가야 해서 결혼식엔 참석 못할 거야. 미리 선물을 준비했으니까 이거 받아줘.
2: 아니, 벌써 선물은 무슨. 아직 결혼 날짜도 안 잡았는데. 때가 되면 친구들을 통해서 다시 연락할게. 이런 선물은 부담스러워.
1: 우리 회사에서 만든 지갑이야. 외국으로 수출하는 거라서 예쁘고 질도 좋아. 뭐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한테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받아.
2: 그래도 아무튼
1: 큰 것도 아닌데 그렇게 망설이면 내가 너무 뻘쭘해지잖아.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웠는데 선물 하나쯤이야 못하겠어?
2: 알았어. 그럼 일단 받을게. 고마워. 아니, 성국아, 이선 놔.
1: 성금아.
2: 이거 놔. 왜 이래? 너 취했어?
1: 성금아, 너 여전히 이쁘구나. 학교 때와 전혀 다른 게 없어.
2: 이선 넣으라고.
1: 내가 널 많이 좋아하고 사랑한 거 알잖아. 그때 내 고백을 왜 거절했어?
2: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리야? 너 원래 이렇게 고질고질한 사람이었어? 이선 놔.
1: 미안하다 성금아, 내가 잠깐 취했나 보다.
2: 됐어, 그만해. 시간도 많이 지났는데 그만 일어나자.
1: 성금아, 화났어? 미안하다니까.
2: 화난 거 아니야.

0: 안에서 만난 건가?
1: 기사님, 자, 갑시다.
2: 단호하기를 칼 같은 건 학교 때나 지금이나 여전하구나.
3: 손님, 어디로 모실까요?
1: 공원 아파트로 가주세요.
3: 네, 알겠습니다.
1: 여보세요? 상걸씨, 이 시간에 웬일이에요?
4: 상금이, 친구 모임은 잘 돼서?
1: 네, 이제 끝나서 집으로 가는 길이에요. 성걸씨는요?
4: 난 성금이가 일이 있다길래 친구들이랑 술 한잔했지. 지금이라도 우리 만날까?
1: 아니요. 늦었는데 내일 봐요. 저 오늘 많이 피곤해요.
4: 그럼 그러지. 오늘 술 좀 많이 한 모양이구만. 친구들이 많이 모여서?
1: 네? 네, 뭐 그럭저럭 몇 사람 됐어요. 성글씨, 그럼 먼저 끊을게요. 택시 아니라서. 나중에 집에 가서 통화해요.
4: 그럼.
5: 성금이와 통화한 성글이는 무심결에 건 전화에 말을 더듬으며 당황해하는 성금이 말투에 얼굴이 살짝 찌푸려진 듯.

0: 성금이 왔냐?
1: 네, 엄마.
2: 아직 안 주무셨어요?
0: TV 좀 보고 있었다. 아버진 이미 주무시니까 넌 얼른 씻고 들어가거라.
2: 네, 엄마도 일찍 주무세요.
0: 저 성금아.
1: 네?
0: 여지까지 성글을 만나고 들어오는 거냐?
1: 아니요.
2: 오랜만에 동창생을 만났어요. 졸업하고 처음 보는 친구라서요. 왜요?
0: 저 성글이네 집에서 상견례를 언제 했으면 좋겠다는 말은 없었어?
2: 지난번 성글 씨 집에 인사 갔을 때 성글 씨 아버님이 얼핏 얘기하던데 구체적인 시간은 결정을 안 했나 봐요.
0: 그래?
2: 여직 말이 없네요.
0: 그 참, 이제 얼굴도 봤겠다. 슬슬 다 그쳐도 될 텐데.
3: 엄마는 내가 빨리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0: 응?
3: 언제는 보내고 싶지 않다더니.
0: 여자가 시집을 갈 때가 되면 가야지. 그나저나 언제 한번 성글이를 우리 집에 놀러오라고 해라. 얼굴 본지도 오란 것 같구나. 응?
2: 네, 그럴게요. 얼른 쉬세요.
0: 그래. 너도 얼른 쉬어.
2: 네.

0: 이튿날 수업을 마친 성금이가 교과서를 손해주고 사무실로 들어온다. 성금이와 나이가 비슷해 언니 동생으로 지내는 사이이자 바로 성금이네 옆 학급 담임을 맡고 있는 라니가 뒤따라 들어와 성금이에게 말을 건다.
1: 성금아,
2: 언니,
1: 요즘 너네 반 애들 무슨 이상한 낌새가 없어?
2: 이상한 낌새라니? 병아리 같은 애들이 무슨 이상한 짓을 하겠어요?
1: 너 애들이 어리다고 만만하게 볼 거 아니야. 요즘 애들 눈치 백단에 정보도 어른들 못지않게 빠르다니까. 우리 반 미녀가 말하는데 니네 학급하고 우리 학급 여자애들이 요즘 편가르기를 한다더라.
2: 편가르기?
1: 어, 그래.

0: 네, 백거리라고 하면 좀 과장된 표현이겠지만 헛된 여자들 몇몇이 편을 갈라서 노하급 여자애들을 자기 편에 끌어들이려고 온갖 방법을 다 한다더라. 자, 이것 봐. 이게 니네 학급 정하가 미니한테 자기 편에 오라고 준 다이어리란다. 자기 편이 되면 앞으로 더 어서온 걸 선물하겠다고 했다더라. 미녀는 순진하냐니까 내가 모르니 거지 곧대로 대답하더라. 아휴, 이거 참, 웃어야 되니 울어야 되니.
1: 요것들이 벌써부터? 공부에 지장 주는 건 둘째치고 애들이 선생님 모르게 이렇게 끼리끼리 어울리다 보면 말로만 듣던 왕따 소동은 시간 문제가 아니겠어요.
0: 그러니까.
1: 참, 정말 뜻밖이네요. 난 전혀 몰랐는데.
0: 나도 미녀가 이 다이어리를 내게 보이지 않았더라면 아무것도 모를 뻔했잖아. 요즘 남자애들보다 여자애들이 더 약은 것 같아. 우리 이 문제를 절대 홀수해서는 안 되겠어.
1: 네, 그러게 말이에요. 나도 깜짝 놀랐어요. 애들이 아직 어리니까 제때 인도를 잘 해주면 나쁜 길은 걷지 않을 거예요.
0: 그래야지.
2: 얘들아! 삼각시간이다!
0: 나 수업 들어갈게.
1: 네, 언니.
3: 젊고 이쁜 반주임 선생님이라 평소 애들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나름 자부하던 성금인지라 라니 말이 뜻밖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도 선생님이 말이라면 잘 따르고 들어주는 애들이기에 성금이는 내일쯤 전 학급 학생들을 모아놓고 따끔하게 일러줘야겠다고 다짐하는 한편 핸드폰을 들고 친구 미옥이한테 문자를 날린다.
1: 미옥아, 내가 말하던 옷은 사이즈 맞게 잘 준비됐지? 포장도 좀 잘해줘. 알았어. 이미 다 준비됐으니까 걱정 말고 퇴근하면 바로 가게로 와. 알았어.
3: 성거리네 집. 성거리 부모가 나들이 옷차림을 하고 있는 중이다. 성거리 이모 복자의 초대로 온 집 식구가 복자네 식당으로 가기로 한 날이다.
4: 여보, 아직 멀었어? 그 얼른 떠나기요. 늦겠어.
5: 아휴, 재촉하긴. 다 됐어요. 됐어요.
4: 이러면 늦겠어. 그 복자가 우리 새길 대접한다는데 우리가 늦으면 안 되지.
5: 벌써부터 며느리 편이 다 됐군요. 아, 먼저 가라고 했잖아요. 난 학교에 가서 혜원이 데리고 가야 돼요.
4: 그 복자네 식당이랑 혜원이네 학교랑 멀지도 않은데 가는 김에 같이 떠나면 좋지 않소? 얼른 빨리 준비야.
5: 네. 됐어요. 갑시다.
4: 저기 오늘 세기 만나면 상견례 날짜를 맞춰보자고. 사돈들한테도 알리고 이젠 애들 결혼 준비도 해야 삼겠소?
5: 그래야죠. 당신이 말해주세요. 상견례 날짜는 이미 인은했잖아요. 사돈 쪽에서 의견이 없다면 그대로 정하면 될 것 같아요.
4: 알았어. 자, 가자고.
5: 네.
6: 여가. 성금이 왔어?
7: 어때? 장사는 잘 돼?
6: 그럭저럭. 가게에 오는 손님보다 위챗으로 주문하는 손님이 더 많다.
7: 그래? 넌 수완이 좋으니까 고객들을 잘 끌겠네.
6: 예, 이젠 우리 언니도 나한테서 위챗 판매를 배우겠대. 은근히 부럽나 봐.
7: 그건 좋은 일이지. 함께 잘 팔면 매출이 그만큼 올라가잖아.
6: 그야 그렇지. 내가 주문한 원피스도 요즘 제일 잘 나가는 신상이다. 너 미리 찜해두지 않았으면 챙기지 못했을 거야.
7: 그래? 다행이다. 옷은 빨리 줘봐.
6: 아이 참 애도 급하긴. 자. 다 포장해놨으니까 걱정 마. 중학교 3학년 애라면은 이 사이즈면 될 거야. 조카에게 줄 거라 그랬지?
7: 어, 성글 씨 조카. 뭐, 딸이라 하는 게 더 나을까?
6: 뭐? 딸?
7: 어? 아니야. 어서 줘.
6: 자.
7: 오늘 성글 씨 이모님한테 가기로 했는데 그 애도 올 거야.
6: 그래. 예비 시누이한테 잘 보이려고 선물 준비한 거야?
7: 시누이는 무슨 조카라는데.
6: 그 조카가 시누이 대역인 셈이지. 성글 씨 부모님이 그 애를 딸처럼 키웠다며?
7: 얘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됐어. 나 여기서 수다 떨 시간이 없어.
6: 그래 그래. 알았어.
7: 옷값은 위챗으로 보내줄게. 고마워. 나 간다.
6: 그래. 아 참, 성금아. 아 잠깐만 잠깐만. 와봐 와봐. 이거 봐. 나 깜빡 잊을 뻔했어. 자, 이거 받아.
7: 어? 이게 뭔데?
6: 보면 몰라. 성국이가 너한테 준 지갑이잖아.
7: 성국이? 응. 너 그 일을 어떻게 알아?
6: 그 자식 며칠 전 날 찾아왔더라고. 이걸 너한테 전해주래. 회사에서 수출하는 거라고. 출장차 몇 개 지니고 온 모양인데 내가 매정하게 거절했다며?
7: 성국이가 그런 얘기까지 했어?
6: 그래. 너도 참. 아, 친구 사이에 선물 하나 받는 게 뭐가 그리 큰일이라고. 아, 성국이가 나한테까지 부탁을 하게 만들어. 너 역시 너무 진지한 게 탈이야. 탈이라니까.
7: 오랜만에 만나면 만났지 선물은 무슨. 아, 누가 선물을 달래? 그럼 너한테도 선물했어?
6: 응, 당연하지. 야, 그 지갑 브랜드라서 좋긴 좋더라. 이쁘기도 하고 세련되기도 하고. 나한테만 주는 거 아니니까 얼른 받기나 해. 야, 나 팔아보 얼른.
7: 어, 그럼 뭐. 알았어. 고맙다고 전해줘.
6: 어떻게 전해주니? 출장 끝나서 회사로 돌아간 지도 한참이겠는데. 내가 직접 문자해두든지 해.
7: 어, 알았어. 아, 그럼 나 이거 갖고 갈게. 고마워. 우리 후에 만나서 얘기하자. 나 그래. 오늘은 중요한 약속이라서.
6: 알았어. 얼른 가봐. 너 요즘 점수 따기에 바쁜 날들이잖아. 맞지?
7: 너 지금 날 놀리는 거지? 너도 남친 생기면 안 그러나 봐라. 나 간다.
6: 그래. 안녕. 잘 가.

0: 이모.
1: 오, 선거리구나. 어서 와. 색시는?
0: 퇴근하면 바로 올 거예요.
1: 아, 그래? 음식은 준비 중이니까 저쪽에 앉아서 먼저 기다려.
0: 네, 이모 수고 많네요.
1: 수고는 무슨. 아, 색시가 참하고 이뻐서 그래. 아, 내 며느리 같아서 그래.
0: 이모, 고마워요.
2: 성글아.
3: 아버지. 어제서요?
2: 그래.
1: 아저씨 왔어요? 언니는요?
2: 학교에 가서 혜원이 마중에서 올 거야.
1: 네. 그럼 먼저 저쪽에 앉아서 계세요.
2: 아, 그래.
4: 세기는 아직 안 왔냐?
0: 네. 곧 올 거예요. 제가 전화해 볼게요.
2: 그래.

드라마 내 사랑 내 가족 네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조선호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지중심 성우들 해설 고호자 제작 정설매 음악 허문호 효과 장용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이용민이었습니다.

0: 흥룡강 조선어 방송.
1: 흥룡강 조선어 방송.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중국 하이빈에서 보내드리는 흥룡강 조선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뉴스입니다. 올 들어 우리 성의 대외무역은 지속적인 호조를 보이며 화물무역 수출입 총액이 역대 동기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는 제도 혁신과 과학기술 역량 강화가 함께 힘을 모은 결과로 국경 간 무역의 난관을 극복해 통관 효율성, 무역 편의성 및 기업의 체감 만족도가 크게 향상됐습니다. 흑룡강 대교는 신고 즉시 검사, 즉시 통관을 실현해 신선한 농산물의 신속한 수출을 보장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관리한 수출입 화물량은 약 300만 톤에 달합니다. 동강철도 통상군은 철도 쾌속 통관 조치를 추가 적용해 중국 유럽 전기 화물 열차에 일주일 24시간 연속 통관을 실현했으며 컨테이너 전체 열차의 통관 처리 시간은 기존 1, 2일에서 2시간 이내로 단축됐습니다. 손극세관은 명숙의 특성에 맞춰 기업별 맞춤형 정책 메커니즘을 구축해 수출입 화물 운송량이 전년 동기 대비 60% 이상 증가했습니다. 흑화세관의 상호무역종합서비스 플랫폼은 전과정 온라인 처리를 실현해 단일 서류 업무를 90초 만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올 1월부터 7월까지 전성의 상호무역 거래액은 24.7% 증가했고 가공화물가치 비중은 약 50% 상승했습니다. 또한 목단강 모스크바 컨테이너 전용 열차가 첫 운행을 시작해 새로운 핵심 물류 통로가 됐습니다. 요하세관은 전국 유일의 흰 해바라기 씨 수출 배치 검사 시범 기관으로서 최초 전 항목 검사 후속 서류 검증 방식을 시행해 작업 기간을 7일에서 10일 단축하고 통관 효율을 75% 향상시켰습니다. 올 1월부터 7월까지 전성의 국경 소액 무역은 185억 1천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3% 증가했고 국경 간 크로스보도 전자상거래 무역액은 97억 9천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 증가했습니다. 또한 4개 국가급 크로스보도 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의 무역액이 전년 동기 대비 15.2% 증가하며 강력한 성장 동력을 보여줬습니다. 우리성의 종합입체교통망 건설이 전면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요즘 항공관제센터, 터미널 등 기반시설이 순서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항공네트워크 건설이 여러 지점에서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건설 중인 학강공항, 수하공항이 완공되면 우리성 중부지역의 항공운송 공백을 메우게 됩니다. 동북지역 최초의 이중활주로 운송공항인 할빈태평국제공항은 2기 확장공사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치치할 감옥사시공항도 확장공사 중입니다. 현재 성 전체의 공용공항 수는 91개에 달해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성의 고속도로 건설은 집중적인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학강 이춘 고속도로는 북부를 가로지르는 대통로를 개통하고 천려 방정 고속도로는 중동부 고속도로 네트워크 연결을 추진하며 할빈 도시권 순환선은 주변 도시들을 연결합니다. 이 프로젝트들은 10월에 집중적으로 준공돼 개통될 예정입니다. 우리성의 전체 고속도로 총 길이는 5,700km에 달해 동북 삼성에서 1위를 차지할 전망입니다. 부유 자그다치 철도는 전체 길이가 거의 430km에 달합니다. 개소가 완료되면 자그다치 할빈 최고속 운행시간이 3시간 이상 단축될 예정입니다. 현재 성 전체 고속철도 길이는 1600km를 돌파했으며 10개 지급시에서 고속철도 통행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우월한 지리적 위치와 지역적 우세를 바탕으로 우리성은 수로, 육로, 철로, 항공 입체적 국제 물류 허브 구축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국경 간 통로를 단일 지점 돌파해서 입체 허브로 전면 업그레이드해 전성의 대북 개방 신고지를 구축하는 데 견고한 통로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우리성의 국경 간 인프라 건설이 속도를 내면서 입체적 통로 체계가 빠르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철도 통로의 운송 능력이 크게 향상됐습니다. 7월 말 중국 유럽 전기 화물 열차 동부 통로 감옥사 동강철도 구간 신설 동강특대교의 모든 보강 작업이 완료돼 전 구간의 궤도 부설 단계로 진입하면서 열차 통과 능력이 3배 이상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까지 중국 유럽 전기 화물 열차 동부 통로를 통해 운행한 중국 유럽 전기 화물 열차는 누적 4만 편을 돌파했습니다. 수분화 철도 통상구는 철도 신속 통관 모델을 심화해 단일 열차의 통관 수속을 30분 내에 마침으로써 통관 시간을 운행 초기보다 80% 이상 단축시켰습니다. 올해 첫 8개월 동안 수분화 세관은 중국 유럽 전기 화물 열차 607편의 통관을 감독 관리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77.49% 증가했습니다. 수상 통로와 항공 통로도 동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손극 통상구의 명수기 화물 운송은 2025년보다 10일을 앞당겨 운항을 시작했으며 전 8개월 동안 누적 수출입 화물 물동량은 14만 7,400톤으로 2025년 연간 화물 총량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전 8개월 동안 할빈태평공항 세관은 누적 화물 전세기 207편의 운행을 감독 관리했는데 전세기 수출 화물이 2,329.8톤에 달합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2.7%, 62.3% 증가한 수치입니다. 할빈 공항의 대러시아 통항 노선은 블라디보스토크, 이루크츠크, 하바롭스크, 야쿠츠크, 예카테린부르크 등 8개 도시를 아우르며 대러시아 극동 노선 수는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성 15차 5개는 계획 강요에서는 전정 특신 중소기업을 중점 육성해 4567 현대화 산업체계 구축과 신질 생산력 육성에 중요한 수단으로 삼을 것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현재 전성의 전정 특신 중소기업 수는 도약적인 성장을 실현했습니다. 올 9월 기준 우리성은 누적 1,353개의 전정특신 중소기업을 육성했으며 최근 5년간 수량이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기업들은 항공, 우주, 정밀기기, 현대 농업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며 95.7%가 4567 현대화 산업체계 발전 방향에 부합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분포를 보면 할빈의 기업들이 약 50%를 차지하며 1위이고 대경 수화가 그 뒤를 이었으며 세 도시 합계가 전성의 70%를 차지해 지역 집적 효과가 두드러졌습니다. 같은 기간 전성은 누적 2,132개의 혁신형 중소기업과 69개의 전정특신 소거인 기업을 육성해 층차가 명확하고 단계적으로 연결된 계단식 육성 구도를 형성했습니다. 이러한 도약적 성장은 정책 장려 보조금의 실질적인 지원 덕분입니다. 국가급 전정 특신 소거인으로 인정된 기업에게 성급 재정은 일시불로 100만 원의 장려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현재 전성에 36개 기업이 주앙 장려 보조금 1억 4,7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또한 자금 조달 지원이 사상 최고 수준에 달했습니다. 올해 새로 시행된 대출 이자 보조 정책에 따라 전정 특신 기업 등에 대해 금리의 60%를 할인해주며 단일 기업 최대 할인 금액은 1천만 원에 달하고 전성 이자 보조 대출 한도는 1천억 원에 달합니다. 학교와 기업 간 협력이 깊이 있게 활성화되고 있는 것 또한 한몫을 했습니다. 할빈공업대학 위성은 할빈공업대학 위성기술과학기술 성과 전환 플랫폼의 전형적인 대표 사례로서 용강만의 독자적인 혁신 및 전환 경로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현국화였습니다.

음악 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 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이라지오 극장. 드라마 영웅의 아들딸. 극본 남철, 연출 김훈이. 53번째 시간입니다. 주부가 나가보니 네댓 사람이 큰 포탄 구덩이를 에둬라 산비탈에 붓고 있었다.
1: 저기 맨 앞에서 걸어오는 분이 사장 동지 같습니다.
2: 걸음걸이를 보니 틀림이 없군.
1: 네, 사장 동지는 올림막길도 병지처럼 걸어다니죠. 저기 뒤에 사람들이 벌써 한 발이나 떨어졌습니다.
2: 예전에 한길군정대학에 같이 다닐 때부터 난 사장의 날 바람인 행동을 잘 알고 있지. 아직도 그때와 다름이 없어. 사정농지, 산길에 들어서서는 펄펄 나네요.
3: 산길에 들어서서야 저 동무들이 누구도 날 따를 사람이 없지.
2: 그런데 왜 전화도 하지 않고 이렇게 갑자기 나왔습니까?
3: 그래, 이곳 정황은 어떠소?
2: 아, 오늘 우리가 잘 싸우지 못하다 보니 100 고지를 빼앗겼습니다. 전에게 고지를 꼭 탄원할 생각입니다. 우리의 반돌기 계획을 들어보시겠습니까?
3: 아니, 주동무, 그건 천천히 들어보기로 하겨. 오늘은 방법을 대보려고 이렇게 동무들을 찾아왔소.
2: 우리도 지금의 이 피동 상황을 타개해보려고 여러모로 생각해보았는데 뾰족한 수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3: 이런 상황이 타개되지 않는 건 우리가 조급증에 딸려 고정된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관념적으로만 문제를 생각해왔기 때문이요.
2: 조급증이요?
3: 그렇소. 모주처께서는 지구적으로 작전하고 적극적으로 방어하라고 지시했소. 이것은 우리의 당면한 작전 방침이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이 방침을 어떻게 관철하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참다운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어. 원래는 사당위원회를 열고 이 문제를 연구할 생각이었지만 지금 형편이 그렇게 하는 걸 허락하지 않소. 그래서 오늘 이렇게 동물을 찾아왔소.
2: 전사들도 지금 싸우려고 벼르고 있는데 마땅한 방안이 떠오르지 않아서 야단입니다.
3: 동무들의 심정은 충분히 알만하. 우리는 벌써 10날 동안이나 방어전을 하고 있어. 요즘 우리는 전연의 직행점을 몇 개 잃긴 했으나 8-9천명이나 되는 적들을 살상했어. 총적으로 말해서 우리는 괜찮게 싸웠어. 하지만 우리 측도 꽤 많은 희생을 냈어. 전투가 가장 치열했던 지난 며칠 동안 난 진지와 생사를 같이 하자는 구호를 내놓았어. 요즘 난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가 그런가 하는 것을 늘 생각해보게 돼요. 그저께 30탄의 사명 영정은 10여 명 전사들을 데리고 진지를 지켜서 온 진지가 포사격에 초토화된 형편에서도 그들은 우는 소리 한마디 하지 않았어. 나중에는 몇 사람밖에 남지 않았지만 그는 나한테 몇 사람이 남아있다는 걸 똑똑히 말해주지 않았어. 그 영장은 단 한 사람이 남아도 진지를 내주지 않겠다고 하면서 끝까지 싸우다가 전사들과 함께 진지에서 희생됐어. 난 그 일 때문에 몹시 괴로웠어. 내가 그런 구호를 내놓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사람도 진지도 다 잃었어.
2: 그럼 사장 동지는 지금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는 중이라는 말씀이죠?
3: 우리는 반드시 전술적 면에서 일부 문제들을 잘 풀어나가야 하겠소. 말하자면 진지를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소.
2: 하긴 우리도 방법을 써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병력 배치에 있어서 전년에는 적게, 뒤에는 많이 배치하고 화력 배치에 있어서도 전년에는 중무기를, 뒤에는 경무기를 배치했으며 또 제때에 철수하고 반돌격을 함으로써 잃어버린 진지를 탈환하는 것과 같은 것들입니다.
3: 그래서 우리가 방법을 써본 건 사실이요. 하지만 이런 방법들은 다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소. 지금 저가상방의 기본 형편은 이전과 마찬가지요. 적들은 장비와 화력에서 우세를 차지하고 있지만 사병들의 전투력은 약하. 이것은 그들이 진행하고 있는 전쟁의 부정의성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요. 반대로 우리는 정치면에서 절대적 우세를 차지하고 있지만 무기 장비 면에서는 적들보다 못하오. 쌍방의 역량이 강해지는가 약해지는가 하는 것은 반드시 일정한 과정을 거쳐야 알게 되오. 하지만 기계 유물론자가 아닌 우리들은 무기 장비가 나아진 다음에 적을 타성하려 해서는 안 되오. 우리는 주관 능동성을 발휘하여야 하며 적의 우시한 화력을 눌러버릴 방법들을 지체없이 찾아내오. 요즘 난 이 문제를 생각하느라고 밤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어. 그러다가 어제 저녁에야 주상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머리가 확 트이는 것 같았어.
2: 주상님 말씀이라니요?
3: 주상님이 말씀하지 않았어. 오직 어리석은 사람만이 조사는 하지 않고 자기 혼자서나 또는 몇몇 사람을 모아놓고 머리를 동여매고 앉아서 방법을 강구하며 대책을 세운다고.
2: 아, 그러니 앉은 영웅이 되지 말고 돌아다니는 영웅이 되라는 말씀이군요.
3: 주동무도

0: 임차 알아듣는구만. 그게 바로 조사연구야.
1: 그래서 이렇게 연락도 하지 않고 진지에 오셨다는 말씀이군요.
0: 그래서 오늘 이렇게 동물을 찾아와서. 동문에는 최전선이니까 전투에서 좋은 경험들이 많을 거 아니요.
1: 우리도 그저 빈틈을 메우느라고 바삐 돌다 보니 경험을 잘 총화하지 못했습니다.
0: 전투도 잘하고 희생자와 부상자도 적게 낸 려는 없어?
1: 아, 왜 없겠습니까? 우리 일경의 3대는 잘 싸웠습니다.
0: 그 곽상이 거느리는 3대 말이요?
1: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그들은 수십 차에 걸쳐 적들의 돌격을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희생자와 부상자는 스물도 되지 않습니다.
0: 아니, 스물도 안 된다면 그게 무슨 소리야?
1: 저의 기억이 틀리지 않는다면 18사람입니다.
0: 그 꾀쪼매기 곽상이 무슨 존수라도 생각해낸 모양이구만.
1: 듣자니 참호를 잘 팠다고 합니다.
0: 어떤 참호 말이야?
1: 아직 가보지는 못했는데 그들 영장 동무의 말에 의하면 적들이 포사격을 하려 할 때 곽상 동무가 호각을 분답니다. 호각 소리가 나면 밖에 한두 사람만 남아서 적정을 살피고 나머지 동무들은 다 참호로 들어간답니다. 그러다가 포사격이 뜸해지면 참호에서 뛰어나와 적들을 까부신답니다.
0: 아, 그거야 다른 동무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지. 그런데 다른 동무들의 참호는 포사격에 무너지지만 왜 곽상 동문의 참호만은 포사격에 무너지지 않소?
1: 그 동문은 언제나 꾀가 많은 사람이어서 묘한 방법이 있을 겁니다.
0: 자, 가보겨. 그 말을 듣고 보니 더 궁금해지는구만.
1: 그럼 함께 가봅시다.
2: 산등성리를 넘어선 일행은 자드락길을 따라 골짜기로 들어섰다. 산호구에 거의 이르자 길잡이로 나선 탐부의 꼬마 연락병이 갑자기 걸음을 멈췄다.
3: 저 앞이 바로 적들의 포가격권입니다. 아, 평소에는 제가 상급의 명령에 봉속했지만 오늘만은 수상동지들이 저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0: 그래, 무슨 말인데?
3: 좀 있다가 적들이 포사격을 시작하면 우린 냅다 뛰어야 합니다. 아, 누구도 오물거려서는 안 됩니다.
0: 자, 그럼 앞에서 우리가 뒤에서 동무의 지휘에 따르겠어.
3: 자, 빨리 뛰읍시다.
2: 연락병이 앞에서 뛰면서 뒤를 돌아보니 사장과 정치위원은 걸음을 빨렸을 뿐 뛰지 않았다. 그걸 본 꼬마 연락병은 속이 바질바질 탔다. 눈을 기룩거리던 꼬마는 가방에서 마늘 쪽 두 개를 꺼내 콧구멍에 밀어넣더니 급한 소리를 질렀다.
3: 어서 뛰십시오! 녹가스단이 터졌습니다!
2: 연락병이 앞에서 뛰자 사장과 다른 사람들도 오만결에 꼬마를 따라 뛰었다. 모두들 급히 뛰어 산호구를 빠져나와서야 걸음을 늦추었다.
0: 아, 독가스라니.
1: 아, 그러게 말입니다.
0: 아, 독가스라면 사방에 냄새가 퍼졌겠는데 왜 아무 냄새도 나지 않을까?
1: 나도 지금 아무 냄새도 맡지 못했습니다.
4: 꼬마 동무, 동무는 독가스 냄새를 맡았어?
5: 네, 독가스요?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곳을 빨리 빠져나오겠습니까?
0: 아, 그러고 보니 동무가 야근꾀를 썼구만.
1: 그러게 말입니다. 우리 로병들이 헨내기 신병에게 감쪽같이 속았습니다.
0: 이보게 꼬마, 올해 몇 살이요?
5: 16살입니다.
0: 언제 입대했나?
5: 며칠 안 됩니다.
0: 그래, 며칠 되지 않는다면서 사람을 속인 것부터 배웠군. 이름은 뭐지?
5: 저는 양춘이라고 합니다.
1: 이 동무는 아명은 대란이고 봉황보에 살고 있는 큰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양철 동무가 희생되자 큰어머니는 이해를 부대에 보냈습니다.

0: 어머니한테 편지를 쓰면 꼭 나의 문안을 전하오. 동문의 집에서 상처를 치료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동무 어머니는 인사할 거요.
1: 네, 꼭 사장 동지의 문안을 전하겠습니다.
0: 이보게 꼬마, 조선 전선에 나온 이상 잘 싸워야 하오.
1: 잘 싸울 생각은 굴뚝 같지만 전방에 내보내주지 않으니 어떻게 잘 싸우겠습니까?
0: 그럼 여기는 전방이 아니란 말이오?
1: 여기가 어디 전방입니까? 난 보병론에 가서 놈들과 창족전을 해보겠습니다.
0: 어? 정치원 동무, 동무가 거느리는 이 전선은 아직 사상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은 모양이구만. 보아니 이 괴소배기도 곽상과 비슷한 친구겠구만. 자, 가겨.
2: 갑시다.
3: 그들은 한참이나 걸어가다가 좁은 골짜기로 꿇어들었다.
2: 저 앞이 바로 계명산입니다.
3: 그 말이 떨어지자 나무숲에서 두 사람이 뛰어나와 사장에게 경례를 드렸다.
4: 보고, 사장 동지.
0: 곽상 동무구만. 우리가 절로 찾아가도 되는데 마중까지 나오다니.
4: 사장 동지께서 길을 모르면 어쩌나 해서 나왔습니다. 이것 좀 보십시오. 이제 포화의 민둥산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마중 나오지 않으면 우리를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0: 동무들은 이번에 잘 싸웠을 뿐만 아니라 창조물까지 만들어냈다는 말을 듣고 구경하려고 왔어.
4: 창조물이라니요? 우리 뭐 별로 창조한 것도 없습니다.
2: 사장 농지는 오늘 동문의 참호를 보려고 왔어. 먼저 우리에게 참호를 구경시킨 다음 몇 동무와 좌담을 하게 해줘.
4: 사장 농지, 알아보실 일이 있으면 전화로 저를 부르면 되는데 이렇게 친히 오실 것까지 있습니까?
0: 그래도 이런 일은 직접 와봐야 하.
3: 사장은 포화의 세례를 받은 진지를 스적스적 걸어다니면서 풍경 구경을 하는 사람처럼 주위의 모든 것을 바라보았다.
0: 아주 잘했어. 산 꼭대기에는 위장 참호를 파고 진짜 참호는 산중턱에다 파놓았구만.
4: 우리는 산중턱에다 지형에 따라 둥글 의자의 등받이처럼 반원형 교통호를 파고 교통호에는 비밀로 화천까지 만들었습니다.
0: 저 동무들은 지금 뭐라고 있어?
4: 적들의 시체를 묶고 있습니다. 요즘 날씨가 더워지니 시체가 썩습니다. 적을 파묻지 않으면 돌림병이 돌까봐 그럽니다.
0: 저 홈타기에서 적들을 얼마나 많이 소매돼서.
5: 상한 놈들은 그만두고 죽은 놈만 해도 한 7,800명은 될 겁니다. 승리한 다음 여기에다가 사과밭을 구면 수확이 적지 않을 겁니다.
0: 이 동무가 아주 익살꾼이군. 이 동무 이름이 뭐요?
4: 이 동무는 제태라고 하는데 우리 사반 반장이고 우리 려리에서는 로뱅입니다. 저번에 불을 내뿜는 땅크를 까부신 동무가 바로 이 동무입니다.
0: 그렇구만.
5: 사장 동지는 저를 알아보지 못해도 저는 사장 동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사장 동지는 영장으로 있을 때 언제나 장격전으로 위풍을 떨쳐야 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하지 않았습니까?
0: 그럼 동사장 마을에서 벌어졌던 장격전에 동무도 참가했어?
5: 참가하다 뿐이겠습니까? 그때 저는 나이가 어렸습니다. 일본놈이 저희 허리를 끌어안고 자빠뜨려 깔고 앉더니 선선을 쓰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전 그놈이 차고 있는 수리탄 고락지를 잡아당겼죠. 그러자 일본놈은 질겁해서 냅다 뛰다가 수리탄 벼락을 맞고 너부려졌습니다. 그 전투가 끝난 후 사장 동지는 저한테 수첩을 장으로 주기까지 했는데요.
0: 그랬구만. 생각나오. 가만. 내가 알기로는 동무가 제대했다고 하던데.
5: 힘이 있는 만큼 싸워야지요.
4: 제대 동무, 사장 동지는 바쁜 분인데 빨리 동문의 참호로 모셔가서 보여줘.
5: 사장 동지, 우리 참호로 가시죠.
3: 제태는 사장을 모시고 교통호로 들어갔다. 얼마 가지 않아 교통호의 암벽에 아가리가 반길쯤

0: 내는 굴이 나졌다.
1: 이 참호는 경사지기에 버거나 깊이 팠구만.
2: 네, 깊이 파야 굴이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1: 한 개 굴에 몇 사람이 들어갈 수 있어?
3: 한 개 반은 들어갈 만합니다. 적들이 포사격을 들이대면 밖에 한두 사람 남겨두어 적정을 살피게 하고는 몽땅 굴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1: 포사격이 끝난 다음 제때 출격할 수 있어?

드라마 영웅의 아들딸 53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호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김난, 음악효과 허문호, 녹음 제작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